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은 방처가 우거지고 치자꽃 향기가 싱그러운 7월인데요. 여름은 꽃의 향연을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은은한 향기를 느낄 수 있어서 감격스러운데요. 여러분께서는 눈이 부시도록 여름을 느끼며 가슴을 렁이며 여름을 즐기고 싶고 두 발 부르트도록 꽃길을 걸어보고 싶을 것입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한 마당에서는 여름이 전해주는 첫사랑과도 같은 은은한 향기를 느끼며 정신적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박은하 가수가 부른 노래 꿈속의 고향을 감상합시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그리고 멋진 풍경을 볼 때 함께하고 싶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은 그리워한다는 것이니 참으로 행복한 일이죠. 계절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오직 그대만을 생각하는 마음만 있다면 모든 변화에도 우리의 마음은 밝은 빛으로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안덕현 명월진의 장어금 씨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면서 가족에게 노래 장백에서 모유내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0: 누구나 해가 뜨고 지는 우리네 고향 마을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중년에 들어서면서 어떤 분들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아름다운 것들도 아름답게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돌아보니 언제부터인가 꽃들의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있음을 알게 됐답니다. 연영성 심양시에 거주하는 곽정희 씨는 친정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니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더 그리워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꽃들을 감상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다면서 소품 토지배상금 문제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연길역을 떠나갑니다.
1: 내 힘을 싣고서 떠나는 별. 어구야. 야, 이게 어디를 갔는가? 복돌아? 복돌아!
2: 엄마!
1: 엄마! 야, 너 어디 정신없이 따라다니니?
2: 엄마! 엄마!
1: 왜 이 얼굴이 바람 수가 이렇게 묻히니?
2: 엄마, 아침에 고구마 먹기 싶다 해서 내 밭에 가서 고구마를 굽어왔다. 엄마, 나도 빨리 먹어라.
1: 아이고, 야, 야! 부르네, 뭐 어찌 자꾸
2: 이 없다,
3: 내 엄마! 엄마, 엄마!
2: 반갑다.
3: 네, 반갑다. 넌 저쪽 비켜라. 엄마.
1: 했어. 저기서 뜨겠다. 야, 어찌 나 왔냐?
3: 야, 어째 왔겠어. 엄마 밥이 식바 왔지.
2: 야, 너도야. 엄마 생일이거든. 어떻게 니도 엄마끔 뭐 얼른 가서 그래지.
1: 야, 야, 야. 누나 무슨 말버릇이야. 어우, 빨리 날려 들어갖고 얼굴을 씻어라.
2: 이렇다 씻는다.
3: 엄마, 엄마. 응? 이번에 그 장지 두고속철도 우리 집하고 밭을 밀고 지나간다는 게 정말이요?
1: 글쎄 석주님이 그랬더라.
3: 엄마라 얼푸나. 엄마 보상금이 몇 백만이 나온다네.
2: 야야야, 너 아무리 나와도 내가 엄마는 아무데도 안 간다. 이씨, 이제 봐라. 고속철도 우리 집 앞하고 밭을 지나가다가 내가 그래서 이 몸을 그래서 턱 박아버리겠다.
3: 네 입이나 콕 막아라. 엄마, 엄마들 그 막에 자꾸 이렇게 변체지. 이거 저리 우리 집가 살기요. 야, 그래도 늘그막에서 딸집이 변하라고 아이고, 좋지. 좋겠다. 엄마, 오늘 말이 나왔던 바에 저리 우리 집 가기요. 내 엄마라도 멋있게.
1: 아이고, 야, 야.
2: 아이들다, 아이들다. 아무래도 못 간다.
3: 못 비켜라겠다.
2: 아이들다.
3: 야, 하고 지금 요때 딱 오니.
2: 어, 엄마. 애님에 반갑다.
1: 어, 반갑다. 오, 야. 어찌다냐.
2: 반갑소.
3: 반갑소. 반갑소. 반갑소. 어째 이렇겠습니까? 어머니,
1: 야.
3: 내 이 집에 며느리라서 어머니를 일찍 모셔야 되는데. 어머니, 아저씨요. 미안합니다.
1: 아이고, 어,
4: 미안하, 엄마.
3: 야, 동무아가 오늘 말 쉬지 않고.
4: 싫으라고?
3: 아, 모시지 않고.
4: 아, 엄마, 가죠. 엄마, 우리 집 가.
3: 아, 잠깐! 아니요, 엄마는 내 모습이겠어. 엄마, 우리 집 가죠.
2: 야, 야, 엄마, 우리 집 가야 된다.
3: 야, 나 집이 편안하고 좋지. 엄마, 우리 집 가죠.
2: 야, 야, 야, 야.
3: 엄마는 좋았어.
4: 야, 말도 말라. 이번에 고속철로 가서 엄마네 집하고 밭을 쫙 지나간 데서 엄마 멋이나 왔다 왜?
3: 아, 동무!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아이, 그래, 고속철도 어머니 집 앞으로 하고 밭을 지나가면 모시고, 아이 지나가면 아이 모시겠습니까? 아이, 그렇습니까, 고속철도?
1: 야,
3: 어머니. 야, 완전 온 머릿속에 고속철도밖에 없어,
1: 완전. 야, 야, 됐다, 됐다. 아이고, 야, 어찌나 왔다. 빨리 날래. 야. 날래 집에 들어와서. 아이고, 예.
4: 야.
1: 밥이나 해 먹자. 날래 들어오나, 나?
3: 엄마,
2: 야, 야. 너네 어째 설에도 아이 어떻게 오늘 어째 먹다 못 와가지고 와서 난리야.
4: 야, 야,
3: 야, 야, 널 비치지 마라. 시누이, 저는 이때까지 어머니 모시겠단 말이 없던 게 어째 또 부시세를 모신다 그래요? 아, 이번에 고속... 내사! 내사 출가지 왜 있는 게? 행님데 어떻게 저 사람인가 보다 못해 하도 기가 막혀서 나서는 게지. 아이, 솔직하게 말해서 이때까지 말이 없던 게 행님네 우리 부시세를 다 모시겠다 그 그 고속 철도 들어오니까 야! 좀 조용해라, 멀미 난다.
2: 응?
3: 그... 고속철도 들어오니까 그 보상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오.
5: 야, 그런 석심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연로하시는 우리 시어머니로 이 시골에 혼자 계시게 하겠어.
3: 엄마 어디 혼자요? 복돌이지? 응. 그래 뭐 엄마를 데려가면 걔 저 복돌이는 어찌겠어?
5: 세월이사 진우 이제 그 뭐예요?
3: 뭐예요?
5: 동무.
3: 하오.
5: 동무, 야, 내 말이 맞지?
4: 아, 그렇죠, 여기. 복돌아, 응? 우리 집 가자.
5: 동무!
4: 어, 어, 복돌아, 너로 저 누나 집 가라.
2: 응?
4: 야, 너 그 큰 집에 혼자였으며야. 야, 복돌이 진짜 든든하고 대단히 좋지.
3: 그렇지고. 자, 와는 꼬에 쥐를 생각써냐?
2: 야, 진짜 아이 가겠다. 이씨.
4: 가라. 집도 크고 영 좋다.
2: 야, 아이 가겠다.
4: 가라 안 되겠네.
5: 가.
2: 씨, 아이 가겠다.
4: 아, 가라 가.
5: 가.
4: 야, 여태는 여태는. 야, 야, 손자 꼴 다 꼴, 야, 다 꼴. 야, 너네 눈치 자꾸 엄마 간다 이렇게 갈라놓자 그래요?
5: 야,
2: 아, 무슨 소리야 이게?
3: 아이 어, 그리고 엄마네 집에 그 가구랑 다 녹이 줬어. 걔도 이 딸이 줬지. 아이고, 엄마.
1: 하긴 글쎄 너네 집에 새 가구 들어올 때 낡은 가구들이 다 우리 집에 왔지.
4: 나 새 거 주택이 있어.
5: 시누이.
2: 이 상황 어떡하지?
5: 시누이. 야, 쟤 그렇게 말하면 사. 이 집 지을 때 그래도 내 나를 이 집에 큰 아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삐쳤지 무슨.
1: 하긴 글쎄. 일꾼들을 일을 시켜놓고 낚시질은 잡았대.
3: 엄마, 그래.
5: 아, 그리고 이제가
3: 저번에 그 문제였을 때 우리 나가래.
1: 됐다. 보상금인지 무슨인지 이제 내 내려오면 이제야. 아들이고 딸이고 그저 내 똑같게 30%씩 넣어놔주마.
5: 어머니, 아들하고 딸이 어떻게 갔습니까?
3: 어쩌제? 아니, 나는 뭐 엄마 배 아파 난 자식이 아니고 그래 전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맞아. 삼삼구 엄마 그럼 그 나머지 10%는 그것도 자식들이 똑같게 나눠야 되대.
1: 그 10%는 내가 지자고 그랬다. 그래 이미는 그것도 못 가지냐.
3: 야 엄마 여기 10%만 가지겠습니까? 한 사람 25%씩 똑같게 넣어놔 가지시오.
4: 아이고 엄마 10%만 가지겠다는데 주로지 뭐 똑같이 25% 가진다.
3: 생각해보셔. 한 사람 25%씩 가지고 어머니가 세월 우리 집에 탁 모셔놓으면 25 곱하기 3 해보셔.
4: 25 곱하기 3? 야 열매야.
3: 저 학교를 살레시나 되겠다는 게 25 곱하기 3도 말어.
4: 내가 제가 모르겠니?
3: 얼마요?
4: 야 녹이야 25 곱하기 3함 65고 녹이 멀어 녹이 멀었니?
3: 아는 게 그렇게 깝잘겠어.
2: 에이 뭐더니 같은 것들이 25 곱하기 3이 어떻게 65야 75지.
3: 야야야야 니 어떻게 그거 알아? 엄마야
2: 얘 무슨 신경이 나쁘지만 머리도 나쁜 거 아니네.
4: 엄마 다 작년부터 서바 가기 싶어 하던 게 올해는 서바 보내 되겠어?
3: 서바 가기 되겠다.
2: 서바? 서바 아이 간다.
5: 어째?
2: 서바 가면 해님이처럼 사돈이 팔촌데 멋지니. 그래서 난 아이 간다. 예. 엄마가 죽겠다.
6: 박다리 엄마!
4: 어야! 쌍대사!
6: 박다리 엄마! 박다리 엄마! 오늘 이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형제분들이 몸다 모였습니다.
2: 누구야?
6: 반갑다. 저 박다리 엄마. 이 관절 약속 없어. 모두 써보고 효과 영 좋답더구만. 한번 써봅소.
1: 쟤께.
3: 쌍다리! 아야 잠깐만. 쏙쥐니. 야, 지금 공작이 바쁘겠는데 이 우리 엄마까지 다 챙겨주고. 야, 정말 저는 사람이 괜찮아요.
6: 아이 누나. 아 우리 지가이 뭐 남이요 뭐.
4: 야 쌍돌아.
7: 아 저.
6: 야 형님.
7: 속주임이.
6: 야.
7: 대단하오. 뭐. 혼자에 턱 올라가자마자부터 말에다 고속철로로 쫙 빼고. 능력이란 능력이.
3: 대단하오 대단해.
6: 형님이. 그 고속철도 어디 내놓는 게요?
7: 아 그게 속천장 동지지.
6: 예,
3: 넣으면
7: 안
5: 되지. 속주임 아줌마, 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6: 아이고, 별말...
5: 속주임 덕분에 이잘한 집 가지고 한 몇백만 벌게 됐어요.
3: 야이요.
5: 속주임 이제 용기라면 꼭 우리 집에 전화 주셔. 예?
7: 자 어제 들러라.
6: 아야야야. 아 근데 어제 아직 못 들어놓은 모양이구만.
3: 무슨 거?
6: 아이고 원래는 그 고속철도 그러니까 이 복돌이네 집부터 이 바스까지 다 밀고 지나간다던 게 어? 말소 쪽으로 지나간답대.
2: 응? 아니, 쓰게?
3: 야 어째 그래?
2: 어째 야 이봐
6: 야
2: 무슨 천공자 개코같이 했길래 이봐 울집 지나간다는 게 저쪽으로 지나가.
3: 어, 말이야?
6: 아 그거 설계방을 그렇게 나온 거 아니 내도 무슨 방법 있어?
2: 야 어째 방법이 어째 방법입니까?
3: 어째
2: 어? 이렇게 턱 막아서 가지고 고속도로는 서쪽으로만 지나갑니다.
3: 동쪽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2: 복도니까 밭을 쫙 지나서 동쪽으로 지나가야
3: 돼. 이렇게 말로
6: 말한다. 아 힘내 누나.
3: 야야 야, 이게 아 때부터 동미라고는 우리 복돌이밖에 없는 게. 야,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6: 아이, 누나. 아이, 그게 어떻게.
4: 야, 야. 야, 걔네서 말해. 빨리가 말해라.
3: 빨리가 말해라.
4: 아, 빨리가 말해라, 말해, 말해. 이렇다, 이렇다.
6: 야, 아, 형님이. 아, 그게 어디 내가서 말해서 될 일이오.
3: 야, 말해봐라. 아, 말해봐라.
6: 빨리가. 아, 야, 야.
4: 아, 차. 야, 아, 저, 아, 때부터 내가.
6: 먹거려, 마.
1: 야.
6: 그 관절약 써먹고 효과 좀 또 얘기를 하소.
1: 아니, 어째 가자고?
6: 예.
4: 야, 빨리 가라, 빨리 가.
6: 야, 나는 지네 그 유석이 또. 방화호림 검사 내려온데서 마저 나가봐야 돼.
3: 빨리 가, 빨리 가,
6: 빨리 가, 빨리
4: 가. 아이 말도 된다.
8: 자기야, 기억 나겠어, 저기.
4: 잘 됐다, 잘 됐다. 봐라, 내 이 몸을 가서 확 막아버리겠다. 가라, 고속철도도 우리 집 하고 봤듯 못 지나가자, 그만이야. 자, 야, 이봐.
3: 야, 야, 그게 또 얼마지, 니 아니.
4: 빼빼마이 왔다 갔다 한다, 이봐.
8: 야, 세상을 가자.
4: 또 왜 아무리 많아도 무슨 쓸모이니? 형제 시간에 개처럼 싸우지 마 하면서, 씨.
5: 세월! 세월, 우리 어디 싸웠어냐? 신우 이제 말해봐.
3: 형님 말이 맞어. 야, 우리 어디 싸매니? 토론했지.
4: 싸매지.
8: 야, 그게 싸마게다 토론이다 토론. 나 싼가 토론 분가 못
5: 터. 저, 우리 이렇게 형제들 간에 모이기도 쉽지 않은데 모였던 바에 오늘 어머니 모시는 문제를 좀 토론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
4: 그게 사 뭐 토론할 게 있어. 예. 어머니서 내 맞은 게 내 모셔야 되지. 아가.
5: 어째 그럴까? 앉으셔. 어머니는 그렇지 우리 모셔도 되는데
4: 어.
5: 어머니는 세월같이 세월같이 딱 세월! 마스겠어. 똥문에 어디까지 말했던가?
6: 세월같이 딱
5: 어머니는 세월같이 딱 이 자리에서 이 집에서 어머니같이 딱 살겠다 잽니까? 야, 형님 말이 맞소. 아니 오빠 좀 날 생각해보고 말아오. 아이 엄마 집 운신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 복도리하고 둘이서 이 농촌에서 편안하게 살면 좋지.
3: 그렇지. 뭐. 아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토지 버섯금에
5: 밭에서 나오는 임대료까지
3: 한 천억까지 돼 나온다.
5: 야, 그게 무슨 농촌에서 마음대로 살지.
3: 그렇지.
5: 신호이 어째 제가 내 생각을 갔어?
3: 행진이
5: 우리 자매 세월 어머니를 모신다는 각서를 써받을까?
3: 그게 좋겠어. 아, 내 엄마를 모셔올게.
5: 네, 알았어.
3: 엄마.
4: 아, 여보 무슨 각서까지.
5: 어머니 나무에 동무 얘기하셔.
4: 아, 여보 뭐 각서.
5: 동무.
4: 알았어.
5: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야, 야. 저 빨리. 엄마 글쎄 나와 글쎄.
4: 빨리.
5: 야, 야, 야, 안 써 글쎄.
4: 안 써, 안 써, 안 써. 자, 자, 자.
5: 어머니 앉으셔.
4: 안 써, 안 써.
1: 야, 야, 야.
4: 저 엄마. 우리 집에서 형제들이 아주 저 친절하게 토론했어.
5: 야.
4: 에, 토론한 결과 엄마하고 복돌이 이 집에서 살기로 했어.
5: 야, 엄마 우리는 그래서 하나도 안 붙이겠어. 엄마하고 복돌이 그래서 이 집을 팔겠어. 팔고 야. 마음대로 하.
3: 저희 어머니 여기다 지상만 찍으면 됩니다.
4: 야, 뭐 지상까지 또 찍게.
5: 동무.
1: 내 이 지자 아이 찍어줘. 죽을 때까진 누기 집도 아이가.
4: 그러니까 여기다가 도자파이 하고 딱 지금 엄마가 내 계속 같이 산단 말이야.
5: 그러세쿠.
4: 야, 엄마 아이 집 그만이 가 빨리 찍어라.
1: 야, 야,
6: 복돌이 엄마.
4: 야, 야.
6: 형님,
4: 어제 봐.
6: 형님 무슨 부자 됐어, 부자 됐어.
4: 어? 어제?
6: 그 유석이 말씀하는 게 말 서쪽으로 가모 과수원도 다 치고 또 부상비도 엄청 나오게 되세요. 또 원래 계획대로 한다.
4: 지금 서쪽으로 하니까 동쪽으로.
6: 야, 형님.
4: 여보, 우리 집 엄마를 지금 쫙 밀고 지나간다.
1: 우리 집 지나간다.
6: 예. 뭐. 야. 나 죽이는 애들 그래 빨리 움직일 거야. 가겠어, 그만.
1: 야, 야, 야.
4: 아니다. 이씨, 고속철도 정말 우리 집 한 바퀴 지나가 봐라. 내 정말로 이 가슴을 막아버리겠다, 내
5: 아, 세월. 저는 무슨 자꾸 막는다 그래요. 아, 지금 무슨 황길과예요?
4: 응, 황길과예? 어째, 황길과인데 집도 고속철도 지나간다.
8: 아이씨, 행배없네.
4: 아,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야,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엄마, 내 저 우리 같이 병원가 일 없으면 엄마 모시라 또 올게. 야, 엄마, 여보.
1: 어구, 병원에 가서 인천 전화를 해라. 어떻게 좀 며느리 일 없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어구, 이거 봐라. 아이고, 더이라도 죄보내야 되는데, 이거 이거 이렇게 그저 늙으면 죽었어, 죽었어, 이거. 어구, 이거 봐라. 아이고, 이것들은 숫자국 고춧가루라며. 아이고, 걱정하는 웃기 생길이라며 못 잡으냈군. 이거 야들아
2: 야 바이바이 그러다 다시 오지 마라.
1: 무슨 말이지?
2: 어때?
1: 웃지다 왔던 게 시각도 못 먹고 가고.
2: 오지 마라.
9: 저는 지금 정말 90년대 말에 우리 연변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던 가수 현성혜 씨를 만났습니다. 현성혜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 반갑습니다.
9: 네, 일본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0: 네, 일본에 온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남편이랑 같이 푸딩과 빵 가게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9: 성 한마당 프로에 또 특별한 분한테 네. 또 특별한 노래를 선물하고 싶다고 들었습니다.
10: 아, 네. 저희 부모님이 상해에 계시는데요.
9: 네. 네.
10: 제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무척이나 그리워하시거든요.
9: 네네.
10: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모님께 제가 어릴 적 불렀던 네,

고향의 향기, 고향의 정이 느껴지는 노래 고향이 부른다였습니다. 다양히 계시는 분들은 고향을 생각하면 잠자던 영혼이 살아나기도 한답니다. 그만큼 고향을 가슴에 담고 있고 고향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서가 아닐까요? 광동성 광주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춘옥 씨는 항상 자식 걱정인 고향의 부모님을 그리면서 노래 동실 타령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친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시간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산새의 지저귐과 시원하게 흘러내리는 물소리, 자연이 들려주는 고운 소리에 웃음이 서절로 나오기도 하죠. 하기에 주말에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여름 향기가 짙게 풍기는 산으로 다녀오는 건 어떨까요? 더문시에 살고 있는 박영국 씨는 올해 여름이 모든 분들에게 활기차고 유쾌한 여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노래 고두산 꽃냥산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여기저기에 흐드러진 꽃들이 화려한 꽃동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꽃 사이를 분주히 누비고 다니는 벌과 나비들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감동적인 인생 스토리를 엮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람 속에서도 보슬피 속에서도 여름의 싱싱한 향기를 느낄 수 있다는 요즘 여러분께서도 여름의 낭만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할까요?

오늘 여성 클럽은 좋은 글,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 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 이어서 클럽에는 향기님, 태평양보험님, 박정흠님, 박현준맘님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늘 고맙습니다. 저의 마음을 담은 노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주 좋은 가사입니다. 함께 음미해 볼까요? 송가인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평생.

송가인의 평생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노래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들으셨나요?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조금 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 아침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생방송실에 왔는데요. 커피 한 잔의 여유가 또 하루의 시작을 하는데 행복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여성 클럽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커피 타임 또 티 타임 네, 이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우리 주부님들 네, 일이 끝났나요? 그래요. 집에 있다 보면 일이 끝이 없죠. 그런 걸 느끼시죠? 네. 아, 얼마 안 지나면 또 점심때가 되고 얼마 안 지나면 저녁때가 되고 네, 오늘도 바삐 보내고 계실 우리 주부님들 이 한 시간만큼은 네, 자신에게 시간을 내줘 힐링의 시간을 네,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어서 신나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는데요. 영천아리랑입니다. 함께 감상해볼까요?

네, 영천 아리랑 듣고만 있어도 흥이 나는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했는데요. 그 사이에 남혜숙님께서 현국화 아나운서의 친절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수고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메시지 하나에 야, 제가 기운이 막 샘솟아 나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응원 하나가 저한테는 크나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래 사는 동물들은 고래나 거북이처럼 몸집이 크거나 느리다고 합니다. 작고 빠르면 대사율이 높아져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노화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이라는데요. 새는 몸집도 작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데도 꽤 오래 산다고 합니다. 최근에 위즈덤이라는 새는 70살에 알을 낳았고 기네스북 기록에는 80년을 산 앵무새도 있다고 하는데요. 새가 장수하는 비결은 뭘까요? 비밀은 비행에 있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날 수 있기 때문에 포식자를 쉽게 피할 수도 있고 생존 환경이 열악하면 그곳을 떠날 수 있다는 건데요. 생존력이 높아져서 수명이 길어졌다는 얘기지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새들은 불안하거나 불만이 생겼을 때 훨훨 벗어날 수 있어서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장수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한 주의 끝자락 금요일입니다. 마음만이라도 새들처럼 스트레스는 훨훨 던져버리고 자유롭고 편안한 휴일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같은 마음이길 바라봅니다.

0: 새들처럼 라는 노래 듣고 왔는데요. 네, 금방 들려드린 짧은 글, 네, 거기에 맞먹는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요.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새들처럼 훨훨 날아가고 싶으셨죠?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또 새가 장수하는 비결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간단히 공유를 했는데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새들처럼 불안과 불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스트레스를 훨씬 적게 받겠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새들처럼 훨훨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마음만이라도 네, 새들처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향기님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멘트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내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새들처럼 날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나만의 방법과 시간도 필요하겠죠. 푹 자거나 혹은 좋은 음악을 듣거나 혹은 이렇게 여성 클럽에서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말입니다. 각자만의 방법으로 몸은 새들처럼 날 수 없어도 마음만은 훨훨 날 수 있는 자유롭고 편한 시간이길 바라봅니다.
1: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2: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흑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 마음을 내보이면 돌아오는 건 위로가 아니라 참으라는 말뿐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아파도 참아내는 것이 어른스러움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억눌러둔 감정들은 흩어지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천천히 쌓여갑니다. 그 감정들은 자신도 모르게 상황을 해석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들이우게 됩니다. 그렇게 오래된 감정에 휘둘리면 스스로 인생을 더 어려운 길로 몰아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감정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끝없이 검열하다, 그 감정에 잠식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감정을 터뜨린다고 해서 평정심이 깨지는 건 아닙니다. 시행착오 끝에 자기만의 감정 처리 방식을 찾게 되면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훨씬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때때로 불평을 늘어놓고 화내고 우는 것은 아주 건강한 행동입니다. 필요하다면 몇 번이든 나를 위해 마음껏 슬퍼하고 웃으며 살아가십시오. 성숙하고 좋은 어른으로 보이기 위해 억지로 참아서도 안 됩니다. 항상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체로 좋은 사람이면 됩니다. 좋은 사람으로만 시간을 보내기엔 남은 날들이 아깝습니다. 묵은 감정을 씻어내면 카타르시스와 진정한 위안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품고 감정을 다 표출했으니 이제 나아질 일만 남았음을 깨달으세요. 네, 아주 짧은 글이죠. 40대에게 충고 아닌 그런 충고 같은 네, 짧은 글이었는데요. 사실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40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좋은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매사에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알아야 건강한 심신이 네,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고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감정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또 우리는 작품 하나를 통해서 여성 클럽 위챗그룹이라는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의 네,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는데요. 이런 것 또한 또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또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이렇게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메시지 하나를 주고받는 것이 사실은 자신을 위하는 아주 좋은 행동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특히 저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되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메시지 하나.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 와중에 혜택을 받는 건 본인이라고 합니다. 네, 늘 꾸준히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문자 타자를 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네, 우리의 대뇌는 활발하게 움직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세월을 보내지만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 여성클럽에 계시는 분들의 더 활발한 이런 소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금방 40대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 40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40대를 돌이켜보면 인생의

문턱쯤에 섰을 때 아마 많이 힘드신 그런 날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추측을 해보는데요. 위로는 또 어르신들을 모셔야 하고 또 자식들을 키워야 하고 일터에서 분투해야 하고 그래서 아마 이 40대에게 이런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의미에서 나온 그런 좋은 글인 것 같은데요.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 역시 40대에게 어울리는 노래인데요. 스물마흔살이라는 노래입니다. 제목이 참 특이하죠? 네, 어떤 노래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물 마흔 살이라는 노래 듣고 왔는데요. 스무 살 앞에서 마흔 살. 네. 이런 내용으로 제목이 달아진 것 같은데요. 향기님께서 어제 오후 산책 중에 우연히 발견한 유채꽃도 공유합니다 하면서 유채꽃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러고 보니까 예전에도 유채꽃 바다 사진을 보내주셨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는 아주 크나큰 힐링이 되는 그런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아, 향기님 그리고 또 영거리님께서 이렇게 또 힐링이 되는 사진들을 보내주셨는데요. 박현준맘님께서 이런 이미지, 이런 꽃을 보고 있노라니 마음도 상쾌하고 좋네요. 그래요. 이것이 바로 행복의 전도사죠.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행복을 이어가는데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좋은 내용을 저는 이어주는 또 누군가에게 이어주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이어서 또 좋은 글 여러분들께 공유하겠는데요. 이 좋은 글은 네, 제가 필사하는 내용의 네, 한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 김경희님께서 또 필사 내용을 공유했었잖아요. 그날 오후에 향기님께서 왕언니 덕분에 저도 필사를 해봅니다 하면서 저한테 개인톡으로 네, 필사 내용을 보내주셨는데요.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누군가에게 또 긍정의 힘으로 네, 발휘를 하게 되죠. 그런데 내용도 좋았지만 두 분의 글씨체가 너무 예뻐서 네, 확대를 해서 여러 번 봤답니다. 저도 매일 필사를 하고 있는데요. 또 두 분의 그 글씨체에 비해 보니까 아, 제 글씨체가 말이 아니구나. 제 딴에는 저도 글씨를 못 쓰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역시나 선배님들 앞에서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좋은 내용만 저희 필사 내용은 공유하지 않고 네,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위보 맨쉬라는 그런 책의 일부분입니다. 정답은 세상이 아닌 당신이 만든다. 사람들은 세상이 마치 정해진 퍼즐처럼 조각을 맞춰가다 보면 결국 진실이 보일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끊임없이 답을 찾고 의미를 구하려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퍼즐의 그림이 계속 변한다는 것이다. 세상은 고정된 게 아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편견과 욕망이 쌓여 만들어진다. 도덕, 예술, 철학은 세상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시도였지만 결국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과학은 세상의 껍질을 벗겨내며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한다. 이게 환상일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의미를 만들어 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과학조차 세상을 해석하는 또 다른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무엇일까? 결국 한 가지뿐이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이다. 세상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 당신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선택이 당신을 독보적인 존재로 만든다. 그러니 세상의 불완전함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불완전함 속에서 당신만의 기준을 만들어라. 김경희님께서 오늘도 필사를 견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린 요성클럽에 종종 네, 공유해 주세요. 아, 내용이 참 좋던데요. 네, 읽어보면서 긍정의 에너지를 팍팍 받은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최화자님께서 노래 가사 재밌네요. 우리는 아직 스물 마흔 살.
그래요. 여성 클럽에서 가끔 이런저런 노래 여러분들도 네 처음 듣죠. 향기님께서 어제 오후 산책 중

땅에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강 옆에 황무지 개관에서 읽은 텃밭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는데요. 유채꽃도 피어있고 각종 채소들이 울썩울썩 자라고 있더라고요. 텃밭 채소도 조금 사서 어제 저녁 식탁에 올렸는데요. 역시 달큰하고 상큼하고 맛이 좋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사는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요. 야, 밥상에 올렸네요. 네, 또 예쁘게 찍은 사진 우리 여성클럽 가족분들께 공유해 주셨는데요. 다 제가 좋아하는 채소들인 것 같아요. 저는 고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채소로 된 밥상을 보면 더 입맛이 더 당겨하는데요. 저처럼 채식주의가 아닌 채식주의 신분들 우리 가족분들 중에 계신가요? 저는 채식주의는 아닌데도 왠지 모르게 육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는데요. 양지은의 노래입니다. 좀 감성이 듬뿍 느껴지는 노래인데요. 먹먹이라는 노래입니다.

40살 마음의 흔적을 지우며 살아가는 나이, 마음의 귀중한 설레임을 살리며 살아가는 나이. 영거리님께서 금방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아마 즉흥으로 보내준 짧은 식구 같은데요. 40살이라는 식구, 짧은 식구에 큰 의미를 담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네, 인생의 벗.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문학 진행의 이현옥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이든 배움의 도전은 생동감이 보이고 빛나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우리는 질문이 사라지고 배움의 도전에 외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늘 자신에게 질문을 하라고 하는 건가요?

자신에게 늘 질문을 하는 인생은 퇴화를 막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는 끊임없는 배움과 도전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배우고 공부하는 자세로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소중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행복한 문학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좋은 글 공유 시간에서는 김정수님의 작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쟁이 엄마.

설이 들기 시작해 세상 물정에 아련포지 눈을 뜨게 될 쯤부터 나는 엄마가 남들보다 일욕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욕심 많은 엄마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좀 피곤하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런 욕심 많은 엄마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고 나이 들어서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엄마가 오로지 가정을 위해 자식을 위해 욕심을 부리셨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고 나서 지난날 철없이 엄마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나 자신이 한심해 난다.

엄마는 당시 어칠 생산대에 출근했는데 1년 365일 쉬는 날이 거의 없이 나갔다. 아침 일찍 나가서는 저녁 늦게 퇴근했다. 그렇게 꼬리 없는 소처럼 억척스레 일하였기에 해마다 연말이면 거의 300원 좌우되는 거액의 봉금을 타오곤 했다. 하여 그 당시 엄마는 생산대에서 최고로 많이 타는 사람이었고 해마다 선진 일꾼으로 당선돼 동네 방네 소문이 자자했다.

생산대에서는 가정주부들이 밭을 일구고 소를 기르도록 했는데 엄마는 돼지똥이나 소똥을 가파른 산비탈에 매날라다 그곳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가 하면 소를 몰고 사내가 방목시키면서 살을 찌웠다. 그 소가 새끼를 낳으면 엄마는 소를 돌보는 일에 더욱 열중했다. 어디 이뿐이랴. 산과 들에 산나물이 많이 나는 늦은 봄이거나 여름이 되면 엄마는 이른 아침부터 식사를 하고 옥수수떡에 고추장을 점심밥으로 싸서 배낭에 넣고 사람들과 같이 산나물을 캐러 떠났다. 하루 종일 밖에서 나무를 캔 엄마는 저녁이 되어 돌아올 때면 늘 배낭이 넘쳐나게 산나물을 캐가지고 왔다. 그리고 집안에 들어서기 바쁘게 기진맥진에 벌렁 구두를 들여놓았다. 엄마는 몸이 허약해 약을 달고 살았음에도 가족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다음날 새벽이면 또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다.

우리가 하루쯤 쉬라고 말리면 엄마는 산나물을 캐는 것도 한 철이라며 하루도 빠질 새라 남들을 따라 나섰다.

산나무를 캐다 보면 몸이 나뭇가지에 걸키고 가시에 찔려 손이 피범벅이 되기 쉽상이다. 어떤 날엔 지나가는 소낙비에 온몸이 흠뻑 젖을 때도 있었지만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간 앞에서 달리며 산나무를 캤다. 같이 간 아주머니들이 잠깐씩 허리쉼을 할 때도 엄마는 쉬지 않았다고 한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봄철에 엄마가 푸짐하게 캐온 산나물은 우리 가족의 밥상을 풍성하게 만들어줬다. 엄마는 가족들의 밥상을 잘 차려주려는 마음 위에 산나물을 시내에 가지고 가 팔아서 돈을 벌려는 욕심도 컸다. 하여 우리 집은 일욕심이 많고 부지런한 엄마 덕에 동네에서 유족하게 살았다. 아버지는 늘 쉬는 여가에 엄마와 황무지를 일구어 채소밭을 가꿨다. 봄부터 가을까지 부모님이 일군 이 밭에서는 콩이며 조, 옥수수, 무, 감자가 잘도 자랐다. 부지런한 부모님 덕분에 우리는 한 번도 배고픈 고생을 못해봤다. 당시 드물게 흑백 텔레비전, 재봉기, 자전거를 갖춰 이웃들의 부러움도 많이 샀다.

욕심 많은 엄마는 내가 소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유난히 내 학습 성적에 관심이 많았다. 하학회 집에 돌아오면 늘 오늘은 시험을 쳤니? 무슨 시험을 쳤니? 몇 점 맞았니? 학급에서 몇 등이니? 왜 100점을 맞지 못했니? 라고 꼬치꼬치 물었다. 그토록 공부를 중시하는 엄마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나는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엄마는 태어나서부터 병원 신세를 지며 살아온 내가 집안일을 도우려 하면 극력 말리면서 아무 생각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요구했다. 간혹 내가 성적이 뒤떨어지면 엄마는 한바탕 훈계했다. 고중에 들어가서부터 공부 성적이 잘 나지 않았다. 당신 아는 문과에 흥취가 있었는데 내가 다니던 중학교는 문과반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리과반에 다니게 됐다. 물리와 수학을 어려워하던 내가 학습 성적이 잘 나올 수 없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자식 공부에 집착하는 엄마를 리해하지 못했다. 뒤에서 왜 저 집에서는 기어이 딸을 공부시키느라고 하는지 라고 수근거린다는 말이 내 귀에도 들려왔다. 하지만 엄마는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 성적을 올리기 위해 타지에 있는 복습반에 보내는 극성도 부렸다.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냐는 뒤떨어진 사상을 가진 부모가 많았던 그 당시에 나는 앞을 내다본 현명한 엄마 덕분에 타지방에 가서 학비를 팔며 복습반을 다녀봤고 끝끝내 그 이듬해에 연변대학 지리학부에 붙게 됐다.

돌이켜 보면 40년도 훌쩍 넘는 추억거리들이지만 엄마가 그리울 때면 지난 시간이 불쑥불쑥 생각나곤 한다. 그 전날 우리 가족이 내골지 않고 요속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은 것도 여러 번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병다리가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욕심쟁이 엄마의 피타는 노력과 근면이 뒷받침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욕심쟁이 엄마로 억척스레 일생을 살아온 우리 엄마. 생전에 그런 엄마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지 못한 것이 지금에 와서 너무도 한스럽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심쟁이 엄마 김정순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어느덧 먼지가 낀 옛 일기장과 사진첩을 번지며 지나간 삶의 시간을 되새겨보는 나이가 됐다. 그러면서 늙는다는 의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게 된다. 늙는다는 건 어쩌면 지금의 나처럼 색바랜 물건을 다시 꺼내보며 추억에 푹 빠져 당시의 전경을 그려보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미래에 살기보다는 추억에 사는 날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의미도 되겠다. 늙는다는 건 또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적어도 고혈압, 고혈지, 고혈당 등 새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며 살아가야 함을 말한다. 50대까지는 그나마 느끼지 못하다가 60대에 들어서면서 은연중 이 새 친구들과 인연을 맺게 됐다. 너무 심각한 병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기력이 딸리면서 이제는 스스로 늙었다는 현실을 정시해야지 하며 자아 위안을 일삼기도 한다.

늙는다는 건 한탄하는 옷세대를 뒤에 못하다가 자신이 몸소 체험해보며 드디어 공감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좋은 세월은 이다지도 빨리 가는 걸까? 부모님들이 늘 하던 말이다. 그런데 30여 년이 흐른 지금 내 입에서 이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허나 늙는다는 건 또 다른 면에서는 세상을 좀 더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음을 말한다. 늙어가노라면 새로운 사물에 대해 알고 받아들이는 열정보다는 기존의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앞설 때도 있다. 신생 사물을 거부하며 또 권태감도 많이 든다.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몸을 핑계 삼아 자신만의 한계를 그을 때도 있다. 한마디로 평생 살아온 그 습관의 틀을 깨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것이다. 하여 차라리 답보 상태를 원하며 안정된 삶을 선호하는 것이다.

지인이나 동년배들의 비보를 심심찮게 들으면서 세월의 무정함을 느껴본다. 충격과 안타까움을 동반하며 죽음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해보게 된다. 그리고 사회나 가족에게 부담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을 전혀 없이 하게 된다. 가끔씩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총화도 해본다. 그러면서 오늘의 소중함을 살려 최대한 즐겁게 살자는 결심도 하게 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망증도 심심찮게 찾아온다. 방금 전의 일도 생각나지 않아 메모지에 일일이 적어둘 때가 많다. 게다가 젊은 시절에 그 풍부하던 감성이 이제는 메말라졌는지 갈수록 이성적인 사람으로 변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젊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삶의 단계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로인의 행렬에 들어서면 어쩔 수 없이 열정의 허탈감도 받아들여야 한다. 아무리 마음이 청춘이라고 해도 몸이 늙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궁여지책으로 청산이 있는 한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노래 가사로 자아유한을 해본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던가. 비껴가지 못하는 것이 세월이라면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일상에서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괴롭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마음이 변했다, 마음이 한결같다. 네, 이 표현들을 보면 행복과 불행은 모두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은 마음을 읽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떨림처럼 미세한 기분과 감정을 읽어내고 마음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음 하나가 통하면 다른 모든 것이 통하기도 하죠. 이처럼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우리 곁에 있다면 더없는 행운이겠죠. 네, 오늘도 화사하게 웃는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 경축대회가 7월 1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습근평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대회에서 7일 훈장 수상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오늘 우리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을 경축하기 위해 성대히 한자리에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당이 걸어온 빛나는 여정을 돌아보고 당과 인민 사업 발전의 밝은 전망을 내다보며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자신감을 가득 품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달성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다는 웅대한 목표를 향해 용감히 전진하도록 독려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105년 동안 우리 당은 줄곧 중국인민의 복지와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한다는 초심과 사명을 견지하고 끊임없는 분투 속에서 역사에 기록될 위대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새로운 여정 속에서 전당 동지들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꾸준히 분투해 시대와 인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업적을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해 전체 중국 공산당 당원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7일 훈장 수상자들과 표창을 받은 전국 우수 공산당원, 전국 우수 당무 담당자 및 전국 선진기층 당 조직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보냈습니다. 7월 8일

부터 9일까지 제8회 흥룡강성 관광산업발전대회가 개서시에서 열립니다. 이번 관광산업발전대회는 융합혁신기회를 주제로 문화관광 프로젝트 홍보, 업태 현장 참관, 산업발전 추진회의 등 행사를 개최합니다. 동시에 우리성 여름철 피서관광 100일 행동도 가동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흥룡강의 생태적 아름다움, 산업 정신, 입맛을 사로잡는 미식을 전방위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올해 개서시는 문화관광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설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진심어린 혜택을 마련해 세계 각지 손님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올여름 우리성은 피서관광의 새로운 코스와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성은 여름 평균 기온이 섭씨 20도인 시원한 기후를 우세로 해마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여름 피서관광 100일 행동을 가동하며 10개 분야 40여 가지 개선 조치를 통해 로선 상품 현장 서비스 전반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삼림, 강, 습지, 호수 등 청량 자원을 연계한 할빈의 여름, 국경도시 기행, 피서, 료양 등 10대 테마 로선을 선보이게 됩니다. 할빈에서는 국제 맥주 축제와 매혹적인 할빈의 여름 음악 축제를 개최하고 할빈 대경 GTR 공업 수학 여행 코스에서는 산업 탐방을 진행하며 G331 국경 도로를 따라 드라이브하면 동극 무원과 북극 마카의 이국적 풍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춘 원시림의 힐링, 흑하 오대련제 광천 요양, 수분화 호림의 특색 소도시 탐방까지 장기 여행과 단기 휴가 수요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제16회 중로문화대전은 양국 4개 성주 6개 도시가 함께하고 두 도시 6개 성 예술공연이 국경의 매력을 뽐낼 예정입니다. 동북축구 슈퍼리그 할빈 개서 경기장에서는 스포츠를 따라 여행하는 열풍이 이어지며 제4회 중로지방문화예술 시즌, 제4회 가을 연극 관광 시즌 등 300여 개 행사가 관광객을 기다립니다. 또한 할빈 제1회 송화강 영화주간 및 제7회 성룡 액션 영화주간, 목단강 횡도하자 여름 연극 시즌, 흑하 중로 댄스 경연, 지치할 잔디스키, 대경 아무타 초원 승마, 학강 용강 협곡 유람선, 이춘 가음 북극 공룡원의 백악기 귀환, 증강현실, 가상현실 체험까지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10대 감독 보호 관광 캠페인과 10대 업종 성실 자율 협약을 강화하고 긍정 부정 리스트와 블랙 화이트 명단을 공개하며 강제 소비 문제를 집중 단속해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여행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24회 할빈 국제 맥주 축제가 7월 초 할빈 빙설대세계 공원 내에서 개막합니다. 요해에 따르면 이번 맥주 축제는 맥주 핵심 구역, 미식 체험 구역, 무형 문화재 등불 구역, 문화 공연 구역 등 8대 기능 구역으로 조성돼 음주, 미식, 휴식, 관광 등 다양한 요구를 한 번에 충족시킬 예정입니다. 축제의 핵심 하이라이트로 공원 내에는 5개의 맥주 대형 텐트, 11개의 국제 맥주 가든, 대형 맥주 거래센터가 들어서며 드림 대형 무대, 맥주 가든 소형 무대, 셀프 캠핑카 집결지, 야구장, 농구장, 야외 눈놀이 구역, 에어돔 놀이 왕국, 반려동물 동물원 등 다양한 레저 공간도 함께 선보이게 됩니다. 축제 운영 기간 동안 백인 테마 퍼레이드, 불꽃놀이, 드론쇼, 화로 공연 등 수많은 볼거리가 연이어 펼쳐지며 2026년 할빈 제2회 도시축구 슈퍼컵 대회, 2026년 할빈 제1회 도시 농구 슈퍼컵 대회, 제7회 성룡국제 액션 영화주간 등 주요 행사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요즘 할빈 빙설대세계 빙설 공연장에서는 빙설 테마 공연인 만남 할빈, 할빈 얼음쇼의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리허설 현장에서는 베네치아 가면 무도회 장면을 재현한 오프닝 댄스, 감동적인 독창, 몽환적인 피겨 스케이팅, 러시아의 우아한 청춘가 물씬 풍기는 춤, 유럽 전통 민속춤, 열정적인 프랑스 캉캉에 이르기까지 매 종목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매혹적이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러시아, 벨라루스, 중국, 미국, 브라질, 영국 등 수십 명의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내며 골드 피겨스케이팅 선수, 전문 무용수, 신세대 톱 모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0분 동안 12개의 장으로 구성된 공연은 빙상 발레, 고공 고개, 발코니 음악, 패션쇼, 홀로그램 영상 등 6가지 예술 형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최고의 관람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 빙면 공연 무대, 고공 고개 전문 장비, 안경 없이도 볼 수 있는 3D 홀로그램 스크린, 초고화질 대형 스크린 영상 시스템 등을 마련해 다층적이고 몰입감 있으며 고품질의 시청각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할빈 얼음쇼는 맥주 축제 개막 당일 공식 초연될 예정입니다. 이번 맥주 축제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공원 내에 12만 평방미터 규모의 무형 문화재 등불 구역을 처음으로 조성했다는 점입니다. 관광객들은 공원에서 무형 문화재 천둥회를 감상하며 중국 미학만의 낭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맥주 축제 기간 동안 몽환 빙설관, 사계절 놀이관, 빙설 미식관 등 3대 실내 공간도 함께 운영됩니다. 2026년 민항 하계 휴가철 성수기는 오는 7월 1일 공식 시작돼 총 62일간 운영됩니다. 할빈의 여름 음악축제, 할빈국제 맥주축제 등 대형 행사가 겹치면서 관광여행, 가족 피서, 국경 간 해외여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측에 따르면 올해 하계 성수기 할빈 태평국제공항은 항공기 이착륙 3만 1000편을 소화하고 총 465만 4,000명의 여객을 수송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53번째 시간입니다. 문 밖에서 왕족 왕류수 놈들이 우르르 쓸어들어와 어머니 품에서 만자를 빼앗아내었다. 만자는 발버둥질 치며 바스러지는 소리로 울부짖었다. 그에게는 울골이야 있지 않는가? 어머니는 정신없이 아이에게로 달려갔다. 희슥희슥한 긴 모리채가 등 뒤에서 흩날렸다. 그러나 두 놈의 적이 그를 붙들었다. 가죽 채찍이 발가벗긴 아이의 야들야들한 몸을 후려갈기어 점점이 빛꽃이 뿌려졌다. 아이는 이미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였다. 어머니여, 아이를 구원하라.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하나하나 꺾어졌다.
1: 그래, 말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0: 어머니는 까무라쳤다. 대들보에 거꾸로 매여 달린 아이의 입으로 고춧물 한 사발이 쏟아져 들어가서 다시 콧구멍으로 흘러나왔다. 아니, 가슴 속에 피가 흘러나왔다. 어머니는 깨어나자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그러자 놈들이 끌어내었다. 아이는 죽었다가 깨어나고 깨어나선 또 정신을 잃었다. 악랄하기 짝이 없는 살인귀들은 한 개의 애어린 꽃봉오리를 무참하게 죽이고 있었다. 울음소리는 마치 가장 예리한 쇠바늘처럼 어머니의 심장에 와서 꽂혔다. 어머니에게는 달려들 힘이 더는 없었다. 그는 한 차례 또 한 차례 의식을 잃었다. 그는 아이를 구원해야 하였다. 동시에 공장을 포위해야 했다. 그는 미칠 것만 같았다. 이를 사려물고 손가락이 아프도록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멎었다. 어머니는 마치도 얼마간 진정된 듯 땅바닥에 멍청하니 앉아있었다. 그러나 두 눈에서는 증오에 찬 무서운 빛이 뿜겨나왔다. 낯색이 새파랗게 질렸고 가끔 일어나는 경련에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그는 다시금 자기도 몰라볼 그 피덩이가 바로 자기의 두 손으로 키워낸 아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을 때 또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의식을 잃었다.
1: 야, 어때? 아직도 늦지 않았어?
0: 양뚱보 통역관 놈은 어머니가 눈을 뜨는 것을 보고 말했다.
2: 승령이 놈들아, 그따위 생각은 아예 걷어치워라.
0: 어머니는 앙다문 이빨 사이로 이 몇 마디를 내뱉고 다시 까무라쳤다. 다츠부미는 쥐더를 두드리며 미친 듯이 지저댔다.
3: 바가! 중국 사람이 많이 많이 죽었어!
0: 밤이 되었다. 17 나는 처녀애가 높은 담벽의 으슥한 곳에 몸을 딱 붙이고 서 있었다. 령리한 그의 두 눈이 어둠 속에서 반짝거렸다. 그는 대문어기 가스등불 아래에서 보초서는 괴로운 놈을 지켜보며 어떻게 하면 통과할까 하여 온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이 골몰하고 있었다. 문소리가 났다. 그는 불이 나게 몸을 뒤로 움츠렸다가 인차 다시 무리를 살짝 내밀었다. 나오는 사람은 적이 아니라 손에 바구니를 든 여자였다. 그 여인이 얼굴을 불빛 쪽으로 돌리는 순간 행리 오문이란 것을 알아보았다. 처녀에는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아 급히 몸을 돌려 사강 쪽으로 달려갔다. 그의 날씬하고 민첩한 몸은 마치도 푸른 바닷물에 뛰어든 송어와도 같았다. 처녀에는 강기슬개 수풀가에 와서 걸음을 늦추며 살금살금 걸어 들어갔다. 수풀 속에서도 한 사람이 마중 나와 있는 것이 어슴푸레 보였다.
4: 옥사야, 어떻게 되니?
5: 억초 오빠, 방금 행리 어머니가 안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큰 어머니에게 밥을 날려주고 오는 것 같아요. 우리 거기 가서 물어보자요.
0: 옥자는 재빨리 대답하였다.
4: 좋아, 가자.
0: 민병대장 옥추는 강영천의 지시에 따라 놈들의 정황을 정찰하려고 오늘 저녁때에 괴력은 복장에다 보청을 메고 마을에 가만히 들어와서 왕 할머니네 집에 숨어 있었다. 사강가에서 일어난 참사를 듣고 그는 너무나 원통하여 어쩔 바를 몰라 하였다. 그는 어머니네 모녀가 아직 갇혀 있다는 것을 알자 즉시 그들을 구원하려고 왕 할머니의 손녀 옥자와 함께 살금원이 나와 먼저 정황을 알아보았다.
6: 어떠소, 그 애가?
0: 행디 어머니가 집안에 들어서자 왕장세는 등이 달아서 급히 물었다. 그러나 행디 어머니의 벌겋게 부어오른 두 눈을 보고 속짐작이 가서 뒷말을 삼켜버렸다. 행디 어머니는 바구니를 떨어뜨리고 구두에 쓰러져 흐느끼며 어깨를 떨었다.
2: 들렸어요. 아주머니 몸에는 성한고 단 없고 그 애마저 모진 거문을 받았어요. 아이는 아마 살지 못할 거예요. 보초놈의 말은 내일 끌어다 중인데요. 사람들을 모여놓고 보인대요. 악독한 승냥이 놈들.
0: 왕장세는 두 주먹으로 가슴을 쾅쾅 치며 눈을 뚝 부릅뜨고 풀풀거렸다.
6: 그들이 피해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야 없지. 우리가 구원해야 해.
2: 당신 정신 나갔어요? 우리에게 무슨 방도가 있어요?
0: 행리 어머니는 공포와 절망에 차서 부르짖었다. 문득 문 두드리는 소리에 그들은 왓들 놀랐다. 행리 어머니가 나가서 물어보았다.
2: 어? 누구요?
5: 아주머니, 저예요. 억자예요.
0: 초조한 대답 소리를 듣고 문을 연 행리 어머니는 괴력은 한 명이 같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그만 굳어졌다. 옥추가 앞으로 나서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4: 아주머니, 접니다.
2: 정말 사람 간을 다 돌구는구만. 어서들 들어오라고.
0: 그들이 집안에 들어섰을 때 왕장세는 그 자리에 없었다. 행리 어머니는 그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와의 관계를 눈치챌까봐 피했다는 것을 알았다. 옥추와 옥자는 급히 어머니와 만자의 형편을 물었다. 행리 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눈물이 다시금 주르륵 떨어졌다. 갑자기 옥자도 울음을 터뜨렸다. 옥추는 애써 눈물을 참고 행리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형편을 말하게 하였다.
2: 옥자야, 그놈들이 어떻게 만자를 찾아낸디?
0: 행리 어머니는 어머니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나서 따지듯 물었다.
5: 아주머니, 왕족 그 악당놈이 어떻게 알았는지 누가 알아요? 오늘 아침 왕족이 새놈을 데리고 우리 집에 붙잡으려고 달려들었어요. 할머니와 엄마는 만자를 꼭 붙잡고 애걸하였으나 매만 죽도록 맞았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지금도 구들에 누워 계세요.
2: 이를 어쩌면 좋아. 내일이면 외놈들이 손을 쓰는데.
5: 내일?
4: 꼭 방도를 찾아 구원해야지요.
0: 옥추는 땅에다 보청으로 구루를 쿡 박았다. 행디 어머니는 이때에야 옥추가 민병 대장이라는 것이 생각난 듯 얼굴이 금시에 새파랗게 질렸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주위를 돌리기도 전에 주르르 달려나가 왕간지가 자는 뜨락을 살펴보고는 중간 대문의 빗장을 단단히 치르고 문짝에 기대 섰다. 그는 이윽도록 숨을 톱고서야 이마에 베인 진땀을 씻고 숨을 돌리며 들어왔다. 집안에 들어선 그는 옥자의 놀란 부르짖음에 대한 대답인 듯도 하고 방금 자신의 갑작스런 행동에 대하여 보내는 그들의 의욕스러운 눈길에 대답하는 듯도 하게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5: 안 돼요. 안 돼요. 옥추 오빠, 어서 방도를 대어 큰어머니를 구해내자요.
4: 망타오면 안 돼. 머리를 써야지.
5: 먼저 버처를 떼내야 돼요.
0: 순간 행디 어머니의 머리에는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는 은화를 보처에게 쥐어주고 밥을 날라가던 일과 괴력은 놈의 입에서 풍기던 짙은 술과 마늘 냄새가 생각났다. 그는 괴력은 옷을 입은 옥추를 훑어보고 나서 예쁘장한 옥자에게 눈길을 돌렸다. 삽시간에 궁량이 떠올랐다. 그는 옥자에게 시험삼아 말을 건넸다.
2: 옥자야, 한 가지 좋은 수가 있기는 있는데 네가 고생을 좀 해야 한다. 해낼만 해?
5: 아주머니, 전 두려운 게 없어요. 큰어머니와 만자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죽는다 해도 일 없어요. 어서 빨리 말해요.
0: 행디 어머니는 차근차근 자기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옥자는 너무도 기뻐 막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옥추도 연신 무리를 끄덕이었다.
4: 되기는 되겠는데? 사람 손이 모자라는구만요. 내가 가서 누굴 더 데려오겠어요?
2: 밖에 가서 찾아오면 소문이 새나갈 수 있어. 우리 집 머슴 장쇠가 사람됨이 착하니 그를 데려가면 돼.

사람들은 모두 탈곡장에 나가서 바람을 쏘인다. 남자들은 밀집 거저구에 누워서 한담을 하고 처녀들은 그들을 멀리 피하여 으슥한 곳을 찾거나 혹은 가만히 강의 우목으로 쏙 올라가서 시원히 목욕을 한다. 어머니들은 설거지를 끝내고 문어기에 볏짚 방석을 들고 가서 올방자를 틀고 앉아 아이를 조용히 품에 안고는 은하수량 옆에 별을 가리키며 애들에게 견우 직녀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름다운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작은 눈을 깜빡거리는 아이들은 어머니가 가리키는 견우 직녀성을 바라보며 언제면 그들이 서로 만나는가, 견우의 두 아이는 언제 엄마를 볼 수 있는가, 그 애들이 어떻게 비녀로 은하수를 굽고 모자와 부부관을 갈라놓은 왕모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등등을 미수할 고소할 개요 묻는다. 그러나 왕모는 그래도 자비심이 얼마간 있어서 견우와 직녀의 가정을 매해 7월 7일에 한 번씩

번씩 모이게 하지만 인간 세상에는 그보다도 갑절 악독하고 흉포한 악당들이 있다. 조각달은 마치 하나의 몰입빛처럼 하늘에 걸려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달을 가장 선량하고 다감하며 슬픔을 못 이기는 처녀라고 말한다. 누구에게 불행과 근심이 있든지 달은 언제나 그를 가엽게 굽어보며 때론 눈물까지 떨어뜨린다. 지금도 달은 꼭 불행한 사람들을 자만 눈뜨고 볼 수 없어 얼굴을 절반 가리고 있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몽롱하고 희미한 달빛은 여전히 동정을 가득 담아 창살 사이로 쏟아져 들어와 캄캄한 집안을 희붐하게 비춰주었다. 어머니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었고 그의 딸 만자는 올방자를 튼 그의 무릎 위에 누워있었다. 얼마나 조용한가. 이들 모녀는 마치 이전처럼 견우 직녀의 이야기를 하다가 지쳐서 딸애가 어머니 품 안에서 조용히 잠들어 버린 것만 같았다. 한 줄기 달빛이 만자의 몸을 비춰주고 있었다. 꼭 감은 아이의 두 눈에는 까만 속눈썹이 딱 맞붙어 있었다. 새빨간 빗줄기가 작은 입가로부터 턱을 타고 목으로 흘러내렸다. 아이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다. 어머니가 손재간을 부려 지어준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내 몸무늬가 있는 보랏빛 바지에는 피와 살이 엉켜붙었다. 그는 어머니의 가슴에 조그만 오른손을 꼭 갖다 대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굳혀온 버릇이었다. 아이의 가운데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은 끊어져 버려 검붉은 조그만 주먹밖에 보이지 않았다. 곧 시들어지려는 그 쓴바귀 꽃은 아직도 만자의 오른쪽 빨간 댕기에 꽂혀 있었다. 그러나 샛노란 꽃과 까만 머리는 모두 그의 피에 물들어 빨간 댕기와 같은 붉은색으로 변하였다.

드라마 숨바귀꽃 5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은 방처가 우거지고 치자꽃 향기가 싱그러운 7월인데요. 여름은 꽃의 향연을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은은한 향기를 느낄 수 있어서 감격스러운데요. 여러분께서는 눈이 부시도록 여름을 느끼며 가슴을 렁이며 여름을 즐기고 싶고 두 발 부르트도록 꽃길을 걸어보고 싶을 것입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한 마당에서는 여름이 전해주는 첫사랑과도 같은 은은한 향기를 느끼며 정신적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박은하 가수가 부른 노래 꿈속의 고향을 감상합시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그리고 멋진 풍경을 볼 때 함께하고 싶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은 그리워한다는 것이니 참으로 행복한 일이죠. 계절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오직 그대만을 생각하는 마음만 있다면

대한 모든 변화에도 우리의 마음은 밝은 빛으로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안덕현 명월진의 장어금 씨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면서 가족에게 노래 장백에서 모여내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0: 누구나 해가 뜨고 지는 우리네 고향 마을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중년에 들어서면서 어떤 분들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아름다운 것들도 아름답게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돌아보니 언제부터인가 꽃들의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있음을 알게 됐답니다. 연영성 심양시에 거주하는 곽정희 씨는 친정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니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더 그리워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꽃들을 감상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다면서 소품 토지배상금 문제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연길역을 떠나갑니다.
1: 내 힘을 싣고서 떠나는 별차. 어구야? 야, 이게 어디를 갔는가? 복돌아? 복돌아!
2: 엄마! 엄마!
1: 야, 너 어디 정신없이 따라다니니?
2: 엄마!
1: 이 얼굴이 바람을 수가 이렇게 묻히니?
2: 아, 엄마, 아침에 고구마 먹기 싶다 해서 내 밭에 가서 고구마를 굽어왔다. 엄마, 나도 빨리 먹어.
1: 아이고, 야, 야! 부르네, 뭐 어찌 자꾸
2: 이 없다,
3: 엄마!
2: 반갑다.
3: 네, 반갑다. 눈 좀 좀 비켜라. 엄마.
1: 했어, 저기서 뜨겠다. 야, 어찌 나 왔냐?
3: 야, 어째 왔겠어. 엄마 밥 20밥 왔지.
2: 야, 너네야. 엄마 생일이 그때 어떻게? 니도 엄마 그만 얼른 가서 그래지.
1: 야, 야, 야. 누나하고 무슨 말버릇이야? 어, 빨리 날래 들어가고 얼굴을 씻어라.
2: 이렇다 씻는다.
3: 엄마, 엄마, 응? 이번에 그 상지 두고속철도 우리 집하고 밭을 밀고 지나간다는 게 정말이요?
1: 글쎄 석주님이 그래더라.
3: 어머나 얼푸나. 엄마 보상금이 몇 백만이 나온다네.
2: 야야야, 너희 아무리 나와도 내가 엄마는 아무데나 안 간다. 이제 봐라, 고속철도 우리 집 앞하고 밭을 지나가다가 내가 그래서 이 몸을 그래서 텅 막아버리겠다.
3: 네 입이 다 콱 막아라. 엄마, 엄마들 그막에 자꾸 이렇게 팬체지. 이거 저리 우리 집가 살기요. 야, 길에도 늙음하게서 딸집이 편하라고 좋지. 엄마, 오늘 말이 나왔던 바에 저리 우리 집 가기요. 내 엄마라도 멋있게.
1: 아이고, 야, 야.
2: 아이다, 아이다. 앞에서 못 간다.
3: 못 비켜라겠어.
2: 아이다.
3: 야, 하고 지금 요때 딱 오니.
2: 어, 야, 엄마. 애님에 반갑다.
4: 어, 반갑다.
1: 아이고, 야. 어찌다냐.
2: 반갑소.
3: 아이고,
2: 반갑소.
3: 아이고, 야. 어째 이렇겠습니까? 어머니,
1: 야,
3: 내 이 집에 며느리라서 어머니를 일찍 모셔야 되는데. 어머니, 아저씨요. 미안합니다.
1: 아이고, 아이고.
5: 미안하, 엄마.
3: 야. 동마가 야. 오늘 마시지 않고.
5: 싫으라고?
3: 모시지 않고.
5: 아, 엄마, 가죠. 엄마, 어디 가?
3: 잠깐! 아니요, 엄마는 내 모시겠어. 엄마, 어디 가죠?
2: 야, 야, 엄마, 어디 가야 된다.
3: 야, 우리 아들 집이 편안하고 좋지. 엄마, 어디 가죠?
2: 야, 야, 야, 야.
3: 엄마가 좋아서.
5: 야, 말도 말라. 이번에 고속철로 가서 엄마네 집하고 밭을 쫙 지나간 데서 엄마 멋이나 왔다며.
3: 아, 동무!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아이, 그래, 고속철도 어머니 집 앞으로 밭을 지나가면 모시고, 아이, 지나가면 아이 모시겠습니까? 아이, 그렇습니까, 고속철도?
1: 야,
3: 어머니. 야, 완전 온 머릿속에 고속철도밖에 없어, 와.
1: 야, 야, 됐다, 됐다, 아이고. 야, 어찌나 왔다. 빨리 날래. 야. 날래 집에 들어와서. 아이고, 예.
5: 야.
1: 밥이나 해 먹자. 날래 들어오나, 나?
3: 엄마, 야, 엄마.
2: 야! 너네는 어째 설에 따위 어떻게, 오늘 언제 먹다 못 와가지고 와서 난리야.
5: 야, 야,
3: 야, 야, 널 비치지 말라.
6: 시누이, 저는 이때까지 어머니 모시겠단 말이 없던 게 어째 또 부시를 모신다고 그래요?
3: 아, 이번에 고속... 내사! 내사 출가집 외인인 게 행인데 어떻게 처사라는가 보다 못해 하늘 기가 막혀서 나서는 게지. 아이, 솔직하게 말해서 이때까지 말이 없던 게 행인 내부리 부시를 다 모시겠다는 건 그 고속 철도 들어오니까. 야! 좀 조용해라, 멀미 난다.
2: 응?
3: 그... 고속철도 들어오니까 그 보상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오.
6: 야, 그런 석심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연로하시는 우리 시어머니로 이 시골에 혼자 계시게 하겠어.
3: 엄마 어디 혼자요? 복돌이지? 그래 뭐 엄마 데려가면 계속 복돌이는 어찌겠어?
6: 세월이사 진우 이제 그 뭐예요?
3: 뭐예요?
6: 동무, 동무 내 말이 맞지?
5: 아, 그렇죠, 여기 복돌아, 응? 오늘 우리 집 가자.
6: 동무!
5: 어, 어, 복돌아, 너로 저 누나 집 가라.
2: 응?
5: 야, 너 그 큰 집에 혼자였으며야 야, 복도리 진짜 든든하고 대단히 좋지.
3: 그렇겠고. 야, 와는 꼬에 줄을 생각 써야.
2: 야, 진짜 아이 가겠다.
5: 가라. 집도 크고 영 좋다.
2: 야, 아이 가겠다.
5: 가라, 안 되겠네.
6: 가.
2: 아이 가겠다.
5: 아, 가라, 가.
6: 가.
5: 야, 여튼, 여튼. 야, 야,
2: 소시야, 꼴, 닭골, 야, 닭골. 야! 너네 눈치 자꾸 엄마 간다고 갈라놓자 그랬냐?
6: 야, 아,
2: 무슨 소리야, 이게. 닭구리 봐줘, 닭구리.
6: 아니 저 엄마,
2: 저
5: 많이,
2: 여보,
6: 너무. 야, 이 사이 맞아 섰는가?
2: 아니 여보,
1: 얘들아, 아 이게 무슨 소리야?
2: 엄마,
1: 어째 이랬니?
2: 아 저 봉이다, 저 닭구리.
3: 엄마, 됐어. 엄마, 엄마. 엄마 좀 여기 왔어.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1: 어째 이래니
3: 어째. 엄마 네 집에 또 이 복돌이 옷이랑 어 그리고 엄마 네 집에 그 가구랑 다 누구 줬어? 걔도 이 딸이 줬지. 아이 엄마.
1: 하긴 글쎄 너네 집에 새 가구 들어올 때 낡은 가구들이 다 우리 집에 왔지.
5: 다 새가 주택이 있어.
6: 시노이.
2: 이상아 웃어가지고.
6: 시노이. 야 쟤 그렇게 가시구나. 말하면 사. 이 집을 지을 때 그래도 내 나그 이 집의 큰 아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삐쳤지 무슨.
1: 하기는 글쎄 일꾼들을 일을 시켜놓고 낚시질은 잘합대.
3: 엄마 그래. 아, 그리고 이제 나 너네 그
1: 됐어 우리 됐어 됐다. 보상금인지 무슨겐지 이제 내 내려오면 이제야 아들이고 딸이고 그치 내 똑같게 30%씩 넣어놔주마.
6: 아가 어머, 아들하고 딸이 어떻게 갔습니까?
3: 어쩌지? 아니 나는 뭐 엄마 배 아파 난 자식이 아니고 그래 전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맞아? 삼삼구 엄마 그럼 그 나머지 10%는 그것도 자식들 똑같게 나눠야 되지?
1: 그 10%는 내가 지자고 그랬다. 그래 이미는 그것도 못 가지냐?
3: 야 엄마 여기 10%만 가지겠습니까? 한 사람 25%씩 똑같게 넣어놔 가지시오.
5: 아이고 엄마 10%만 가지겠던데 저렇지 뭐 똑같이 25% 가진다고.
3: 생각해보시오. 한 사람 25%씩 가지고 어머니가 세월 우리 집에 딱 모셔 넣으면 25 곱하기 3 해보시오.
5: 25 곱하기 3? 야 열매야.
3: 저 학교를 8년씩이나 되겠다는 게 25 곱하기 3도 말어.
5: 내가 제가 모르겠니?
3: 얼마요?
5: 야 녹이야 25 곱하기 3함 65고 녹이 멀었니?
3: 아는 게 그렇게 깝잘겄어.
2: 뭐다니 같은 것들이 25 곱하기 3이 어떻게 65야 75지
3: 야야야야 니 어떻게 그거 알아? 엄마야
2: 왜 무슨 신경이 나쁘지만 머리도 나쁜 거 아니네.
5: 엄마 자 작년부터 서방 아기 싶어하던 게 올해는 서방 보내 되겠어?
3: 서방 아기 되겠다.
2: 서방? 서방 아이 간다.
5: 어째 가네.
2: 서방 아부 해님이처럼 사돈이 팔촌데 멋지니.
5: 아, 무슨
2: 그래서 난 아이 간다. 예? 엄마가 지겠다.
4: 복도리 엄마.
5: 어야 쌍대사
4: 복도리 엄마 복도리 엄마 오늘 이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형제분들이 몸다 모였습니다.
2: 누구야?
4: 반갑다. 저 복도리 엄마 이 관절 약 써 없어? 모두 써보고 효과 영 좋답 듣고 막 한번 써봐 없어?
1: 재밌게
3: 쌍다리 아야 잠깐만 쏙 주임이 야 지금 공작이 바쁘겠는데 이 우리 엄마까지 다 챙겨주고 야 정말 저도 사람이 괜찮아요.
4: 아이 누나 아 우리 지가 뭐 남이요 뭐
3: 글쎄
5: 야 쌍다리
7: 아 저
4: 야 형님
7: 쏙 주임이
4: 야
7: 대단하오 뭐. 혼자에 터 올라가자마자부터 말에다 고속철로를 쫙 빼고 능력이란 능력이
3: 대단하오 대단해
4: 형님의 그 고속철도 어디 내놓는 게요?
7: 아 그게 속천장 동지지.
3: 예, 넣으면
7: 되지.
6: 저 속주임
4: 아줌마야.
6: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4: 아이고, 별 말씀.
6: 속주임 덕분에 이 잘난 집 가지고 한 몇백만 벌게 됐어요.
3: 아이요.
6: 속주임 이제 용기로 어머니 꼭 우리 집에 전화 주셔. 예?
7: 자 어제 들러라.
4: 아야야야. 아이 근데 어제 아직 못 들어놓은 모양이구만.
3: 무슨 거?
4: 아이 그 원래는 그 고속철도

0: 이 복도리네 집부터 이 밭까지 다 밀고 지나간다든지 어? 마을서 쪽으로 지나간답대.
1: 응? 아유, 쓰게?
2: 야 어째 그래?
1: 어째 했다. 야 이봐.
0: 야
1: 무슨 천공자 개코가 새끼다 이봐. 우리 집 지나간다는 게 서쪽으로 지나.
2: 무슨 말이야?
0: 아 그거 설계 방을 그렇게 나온 거 아니 내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
1: 야 어째 방법이 어째 방법입니까? 어? 이렇게 턱 막아서 가지고 고속도로는 서쪽으로 못 지나갑니다.
2: 동쪽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1: 복도는 이가 밭을 쫙 지나서 동쪽으로 지나가야 돼.
2: 이렇게 말못하는
1: 아 힘내네 누나.
2: 야야. 야 이게 아때부터 동미라고는 우리 복돌이밖에 없는 게 야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0: 아이 누나 그게 어떻게
1: 야 캐내서 말해 빨리가 말해라
2: 빨리가 말해라
1: 아 빨리가 말해라 이럽다
0: 야 아 형님이 아 그게 어디 내 가서 말해서 될 일이오.
2: 야 말해봐라 말해봐라
0: 빨리 가. 아 야야
1: 야 아때부터 내
0: 차차 엄마
3: 야
0: 그 관절약 써먹고 효과 좀 또 얘기를 하소.
3: 아이 어째 가자고.
0: 예
1: 야 빨리 가라 빨리 가.
0: 야 나는 지네 그 유석이 또 방화허림 검사 내려온 데서 마저 나가봐야 되겠어.
2: 빨리 가 빨리 가
0: 빨리 가겠다.
1: 이럴다 아이 말이 됐다.
4: 자 저기 병 나겠어 저기.
1: 잘 됐다 봐라 내 이 몸을 거서 확 막아버리겠다 가라. 고속철도도 우리 집 하고 봤도 못 지나가자 그 말이야. 자 야 이봐
2: 야 그게 또 열매지 니 아니
1: 몇 백만이 왔다 갔다 한다 이봐.
4: 야 세상을 가자
1: 또 왜 아무리 많아도 무슨 쓸모이니. 형제 시간에 개처럼 싸우지 마 하면서 씨.
5: 세월 세월 우리 어디 싸웠어냐? 신우이 제 말해봐.
2: 이 형님 말이 맞어. 야 우리 어디 싸매지 토론했지.
1: 싸매지
4: 야 그게 싸만 게다 토론이다 토론. 혼자 싼가 토론 분간 못하.
5: 저 우리 이렇게 형제들 간에 모이기도 쉽지 않은데 모였던 바에 오늘 어머니 모시는 문제를 좀 토론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
1: 그게서 뭐 토론할 게 있어. 예. 어머니서 내 맞은 게 내 모셔야 되지.
5: 어째 그럴까? 앉으셔. 어머니는 그렇지 우리 모셔도 되는데
1: 어.
5: 어머니는 세월같이 세월같이 딱 세월! 마스겠어. 동네 어디까지 말했던가?
1: 세월같이 딱
5: 어머니는 세월같이 딱 이 자리에서 어? 이 집에서 어. 어머니같이 딱 살겠다 잖습니까?
1: 어.
2: 야 형님 말이 맞소. 아니 오빠 좀 잘 생각해보고 말아오. 아이 엄마 집 운신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 복도리하고 둘이서 이 농촌에서 편안하게 살면 좋지.
5: 그렇지 뭐. 아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토지 보조금에
2: 밭에서 나오는 임대료까지
5: 한 천억까지 돼 나온다.
2: 야 그게 무슨 농촌에서 마음대로 살지.
5: 그렇지 뭐. 신호이 어째 제가 내 생각을 갔어?
2: 혜진이
5: 우리 자매 세월 어머니를 모신다는 각서를 써받을까?
2: 그게 좋겠어. 아, 내 엄마를 모셔올게.
5: 야 알았어.
2: 엄마
1: 아 여보 무슨 각서까지
5: 어머니 나무에 동무 얘기하셔.
1: 아 여보 뭐 각서
5: 동무
1: 알았어.
2: 엄마 엄마 있잖아. 야야 저 엄마 글쎄 나오글쎄
5: 어째래 안써 글쎄
1: 안써 자
5: 어머니 앉으셔.
1: 안써 저 엄마 우리 집에서 형제들이 아주 저 친절하게 토론했어.
5: 야.
1: 예, 토론한 결과 엄마하고 복돌이 이 집에서 살기로 했어.
2: 야, 엄마 우리는 그래서 하나도 안 붙이겠어. 엄마하고 복돌이 그래서 이 집을 팔겠어 팔고 야. 마음대로 하.
5: 저희 어머니 여기다 지상만 찍으면 됩니다.
1: 야, 뭐 지상까지 또 찍게.
5: 동무.
3: 내 이 지자 아이 찍어줘. 죽을 때까진 누기 집도 아이가.
1: 그러니까 여기다가 도자파이하고 딱 지금 엄마가 내 계속 같이 산단 말이야.
5: 그러세쿠.
1: 야 엄마 아이 지금 뭐하니 나 빨리 찍어라.
2: 야야
0: 복도리 엄마
1: 야야
0: 형님
1: 어제 봐
0: 형님 무슨 부자 됐어
1: 어? 어제
0: 그 유석이 말씀하는 게 마을 서쪽으로 가면 과수원도 다치고 또 보상비도 엄청 나오게 되세요. 또 원래 계획대로 한다.
1: 지금 서쪽으로 많이 가고 동쪽으로.
0: 야 형님
1: 여보 우리 집 엄마를 집으로 쫙 밀고 지나간다.
3: 우리 집으로 지나간다.
0: 예. 나 지금 해야 돼. 그래 빨리 움직일 거야.
3: 가겠습니다.
1: 아니다. 고속철도 정말 우리 집하고 빠져 지나가 봐라. 내 정말로 이 가슴을 막아버리겠다 내.
2: 아 세월 저는 무슨 자꾸 막는다 그래요. 아 지금 무슨 황길과예요.
1: 응 황길과 어째 황길과인데 집도 고속철도 지나간다.
4: 아이 행배 없네.
1: 어째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
4: 빨리.
1: 엄마, 내가 저 우리 각시 병원가 이럽으면 엄마 모시라 또 올게야. 엄마, 여보.
3: 아고 병원에 가서 이쯤 전화를 해라. 어떻게 좀 며느리 이럽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봐라. 아이고 더이라도 재보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그저 늙으면 죽었어 이거. 오 이거 봐라. 아이고 이거 떨어져서 자고 고춧가루라미. 아이고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 웃기 생길이라미 못 접어냈군. 아이고 이 아들아
1: 야 바이바이 그러다 다시 오지 마라.
3: 이거 찌다 왔던 게 시각도 못 먹고 가고.
1: 오지 마라, 오지 마라.
6: 저는 지금 정말 90년대 말에 우리 연변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던 가수 현성혜 씨를 만났습니다. 현성혜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 반갑습니다.
6: 네, 일본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7: 네, 일본에 온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네, 지금은 남편이랑 같이 푸딩과 빵 가게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6: 성 한마당 프로에 또 특별한 분한테 네. 특별한 노래를 선물하고 싶다고 들었습니다.
7: 아, 네. 저희 부모님이 상해에 계시는데요. 네. 네. 제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무척이나 그리워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모님께 제가 어릴 적 불렀던 네, 박연 씨와 같이 불렀던 돌다리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고향의 향기, 고향의 정이 느껴지는 노래 고향이 부른다였습니다. 타양에 계시는 분들은 고향을 생각하면 잠자던 영혼이 살아나기도 한답니다. 그만큼 고향을 가슴에 담고 있고 고향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서가 아닐까요? 광동성 광주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춘옥 씨는 항상 자식 걱정인 고향의 부모님을 그리면서 노래 둥실 타령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친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시간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산새의 지저귐과 시원하게 흘러내리는 물소리, 자연이 들려주는 고운 소리에 웃음이 서절로 나오기도 하죠. 하기에 주말에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여름 향기가 짙게 풍기는 산으로 다녀오는 건 어떨까요? 도문시에 살고 있는 박영국 씨는 올해 여름이 모든 분들에게 활기차고 유쾌한 여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노래 고두산 꽃냥산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여기저기에 흐드러진 꽃들이 화려한 꽃동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꽃 사이를 분주히 누비고 다니는 벌과 나비들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감동적인 인생 스토리를 엮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람 속에서도 보슬비 속에서도 여름의 싱싱한 향기를 느낄 수 있다는 요즘 여러분께서도 여름의 낭만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1: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라는 속담은 일상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경구 중 하나입니다. 이 속담의 앞부분은 오늘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오늘 처리해야 하며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간단한 권고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깊은 삶의 지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인간이 되돌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원이기에 미루는 습관은 결국 기회를 놓치게 하고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속담은 게으름이나 미룸의 태도를 경계하면서도 오늘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미래의 성공과 직결됨을 일깨워줍니다. 이 속담은 특정한 역사적 기록보다는 오랜 생활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서술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옛날 한 시골에 부지런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일을 시작해 하루에 할 일을 반드시 그날 안에 끝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같은 마을에 게으른 농부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내일 해도 되지 라는 생각으로 일을 미루곤 했습니다. 어느 봄 두 사람은 동시에 씨앗을 뿌릴 준비를 했습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하루도 허비하지 않고 논밭을 갈아엎고 적절한 때에 씨앗을 심었지만 게으른 농부는 햇볕이 뜨거우니 몸이 피곤하다며 일을 미루었습니다. 결국 그는 중요한 시기를 놓쳐 씨앗을 제때 심지 못했고 장마가 시작되자 논밭이 물에 잠겨 농사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반면 부지런한 농부는 봄에 해야 할 일을 제때 해냈기에 장마가 와도 큰 피해를 입지 않고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두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라고 말하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이 속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구체적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로, 시간 관리와 기회 포착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인생에서 많은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험 공부를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은 시간이 부족하고 중요한 업무를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열리는데 일을 미루는 습관은 그 준비의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 속담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즉시 실천함으로써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실함과 책임감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다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회는 각자의 역할이 모여 굴러가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일을 게을리하면 전체의 흐름에 지장이 생깁니다. 개인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맡은 일, 직장에서 주어진 일, 학업에서 필요한 공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반드시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속담은 성실함이 단지 개인의 덕목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조화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임을 알려줍니다. 셋째로, 오늘을 충실히 사는 태도가 곧 미래의 성공을 만든다는 점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종종 먼 미래를 꿈꾸며 계획만 세우고 현재의 작은 실천을 소홀히 하곤 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오늘의 연속이며 오늘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성과로 이어집니다. 내일 잘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을 허비하면 결국 내일도 같은 변명 속에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은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고 미래에 대비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곧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을 향한 길을 닦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매일 공부를 소홀히 하고 내일에 미룬다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일 꾸준히 노력하고 오늘 할 일을 제때 처리한다면 결국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을 충실히 사는 태도는 단기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미래의 성공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속담은 우리에게 현재에 집중하고 작은 실천들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는 과정은 단순히 힘든 시간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힘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직업에서 큰 실패를 겪었을 때 처음에는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 있지만 그 실패를 통해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개선할 방향을 찾게 된다면 다음번에는 더욱 견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얻는 성취는 그 어떤 쉽게 얻은 성공보다도 더욱 뜻깊고 그 가치를 실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취에는 스스로를 극복한 희생과 노력, 그리고 고난을 통해 얻은 통찰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을 함께 겪은 사람들과의 유대감도 더욱 단단해지며 이러한 경험은 삶의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고난은 단순히 피

0: 피해야 할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와 더욱 값진 성취를 선물해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실제 삶 속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학교에서 매번 시험에 떨어지며 좌절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이 이러한 실패를 통해 자신의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노력하여 새로운 공부 방법을 찾아내고 실천한다면 결국에는 성적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겪고 그것을 극복해낸 경험은 그 학생에게 값진 자산이 되어 앞으로의 삶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겁먹지 않고 맞서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직원은 프로젝트에서 실패를 겪고 회사 내에서의 위치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이 이 실패를 계기로 자신의 능력과 부족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한다면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더욱 뛰어난 성과를 내어 회사 내에서의 입지를 굳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 직원에게 직장 생활에서의 중요한 교훈을 주며 앞으로의 경력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고난을 겪은 후 얻는 성취는 단순한 성공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더욱 튼튼한 인격을 형성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한 노력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프로에서는 한 끼가 건강을 정한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루 전체를 생각하며 대충 맞추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식사, 바로 그 순간의 선택이 몸의 반응을 바꾸고 건강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차분하게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조금 과하게 먹었으니 다음 끼니는 가볍게 먹어야지. 혹은 점심이 부실했으니 저녁에 잘 챙겨 먹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루라는 시간을 하나의 통장처럼 생각하고 부족하면 채우고 넘치면 빼면 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몸은 평균을 보지 않습니다. 몸은 그 순간을 봅니다. 바로 지금 들어온 음식, 바로 지금의 영양 상태, 그리고 바로 지금의 몸의 반응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공복 상태에서 갑자기 자극적인 음식이나 지나치게 단 음식이 들어오면 몸은 놀라게 됩니다. 혈당은 빠르게 올라가고 몸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급하게 반응합니다. 소화기관은 갑자기 많은 일을 해야 하고 혈관과 호르몬도 그 상황에 맞춰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은 그 한 번의 식사만으로도 몸에 분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전체를 보면 괜찮다라는 식으로 상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소에 건강하게 먹는데 가끔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물론 사람의 삶에는 여유도 필요하고 즐거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끔이 반복되는 순간입니다. 몸은 그 순간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쌓이면서 몸의 상태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깎아내리듯이 사소해 보이는 한 끼의 선택이 결국 몸의 방향을 만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의 질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양이나 칼로리만 생각합니다. 많이 먹었는지 적게 먹었는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몸이 실제로 반응하는 것은 음식의 내용입니다. 신선한 음식인지 자연에 가까운 재료인지 몸이 편안하게 소화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같은 양의 식사라도 어떤 음식으로 채워졌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식사는 먹고 나면 몸이 편안해집니다. 속이 안정되고 에너지가 서서히 올라옵니다. 집중력도 유지되고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식사는 먹고 난 직후에는 만족감이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무거워지고 다시 허기가 찾아옵니다. 졸음이 몰려오거나 속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들어온 음식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조용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한 끼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 한 끼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금 내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음식을 받아들였을 때 편안해 하는지, 어떤 음식에 부담을 느끼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식사는 하루의 의무가 아니라 몸을 돌보는 가장 직접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몸은 아주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몸은 분명히 그 변화를 보여줍니다. 소화가 편안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느낌이 달라지고 하루의 에너지 흐름도 안정됩니다. 반대로 부담이 되는 식사가 반복되면 몸 역시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피로가 쌓이고 속이 더부룩해지며 작은 불편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런 변화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식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오늘 몇 끼를 먹었는가 보다 지금 먹는 이 한 끼가 어떤 식사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몸이 받아들이기 좋은 음식을 천천히 먹는 것, 그리고 먹고 난 뒤 몸이 어떤 느낌을 보내는지 잠시 귀 기울여 보는 것, 그 작은 습관이 결국 건강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결국 건강은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음식, 오늘 우리가 어떻게 먹었는가가 내일의 몸을 조금씩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전체를 계산하기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한 끼를 조금 더 정성스럽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은 그 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선택을 바탕으로 조용히 변화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거대한 계획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한 식단을 시작해야 할 것 같고 완벽한 식습관을 만들어야 할 것 같고 모든 끼니를 이상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입장에서 보면 하루 전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어떤 음식이 들어왔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을 대충 넘기거나 아예 건너뛰기도 합니다. 바쁘기도 하고 입맛이 없기도 하고 시간이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잘 먹으면 괜찮겠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몸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단순히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은 밤사이 긴 휴식을 거친 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음식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하루의 리듬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드럽고 균형 잡힌 음식이 들어오면 몸은 안정적으로 깨어납니다. 에너지가 천천히 올라오고 집중력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급하게 먹는 식사가 되면 몸은 시작부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 부담은 하루 내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금방 허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에너지가 들쭉날쭉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점심 식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바쁘게 보내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식사가 급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 시간이 짧아지면 자연스럽게 음식의 선택도 단순해집니다.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 자극이 강한 음식, 쉽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을 고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사는 잠깐의 만족을 줄 수는 있어도 몸을 편안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식사를 마친 뒤 찾아오는 졸음이나 무거운 느낌을 떠올려 보십시오. 단순히 피곤해서만은 아닙니다. 몸이 소화를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몸에 부담이 되면 소화기관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그 결과 몸은 다른 곳에 쓸 에너지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식사는 무엇일까요? 사실 그 기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식사입니다. 먹고 난 뒤 속이 안정되고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식사입니다. 이런 식사는 대개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자연에 가까운 음식일 때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가공되거나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재료의 본래 모습이 살아있는 음식들이 몸에 더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먹는 방식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급하게 삼키듯이 먹는 식사와 천천히 씹어 먹는 식사는 몸에 전혀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천천히 씹는 과정에서 소화는 이미 시작됩니다. 침과 함께 음식이 부드럽게 준비되고 위와 장도 그 리듬에 맞춰 움직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식사를 너무 빠르게 끝내버립니다. 일을 하면서 먹기도 하고 화면을 보면서 먹기도 하고 대화를 하느라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식사는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행위가 됩니다.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점점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한 끼를 조금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사를 잠깐 멈추어 몸을 돌보는 시간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릇 앞에 앉아 음식의 향을 느끼고 천천히 씹고 몸이 보내는 반응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면 음식의 양이 많지 않아도 만족감이 커집니다. 그리고 몸 역시 그 식사를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한 삶을 이야기할 때 거창한 목표를 떠올리지만 사실 변화는 이렇게 작은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한 끼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먹는 것. 그 한 번의 선택이 내일의 몸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고 그 다음 날의 몸도 조금 더 가볍게 만듭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이어지면서 몸의 전체적인 흐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식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먹는 한 끼가 몸을 지탱하고 지금의 선택이 내일의 몸을 만듭니다. 몸은 그 사실을 늘 조용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바쁘다는 이유로 지나쳐 왔을 뿐입니다. 우리가 한 끼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식사의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돌보는 의식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릇에 담긴 음식이 단순한 재료의 모임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식사는 더 이상 무심하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가장 직접적인 시간이 됩니다. 사람의 몸은 놀라울 만큼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했다 하더라도 한 끼 한 끼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면 몸은 그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피로가 줄어들고 하루의 흐름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한 끼를 조금 더 정성스럽게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는 생각보다 많은 식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 하나하나가 몸에 작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어떤 메시지는 몸을 가볍게 만들고 어떤 메시지는 몸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식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몸이 좋아하는 방향을 조금씩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입니다. 오늘의 한 끼, 그리고 내일의 한 끼, 그렇게 이어지는 식사가 몸의 상태를 만들고 삶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거대한 계획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한 식단을 시작해야 할 것 같고 완벽한 식습관을 만들어야 할 것 같고 모든 끼니를 이상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시작조차 어려워집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그렇게까지 챙기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선을 바꾸어 보면 건강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건강은 결국 한 번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지금 먹는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몸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섬세합니다. 몸은 그때그때 들어오는 음식에 맞춰 반응합니다. 어떤 음식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도 달라지고 소화의 부담도 달라지고 몸의 회복 과정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몸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 전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어떤 음식이 들어왔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을 대충 넘기거나 아예 건너뛰기도 합니다. 바쁘기도 하고 입맛이 없기도 하고 시간이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잘 먹으면 괜찮겠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몸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단순히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은 밤사이 긴 휴식을 거친 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음식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하루의 리듬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드럽고 균형 잡힌 음식이 들어오면 몸은 안정적으로 깨어납니다. 에너지가 천천히 올라오고 집중력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급하게 먹는 식사가 되면 몸은 시작부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 부담은 하루 내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금방 허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에너지가 들쭉날쭉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점심 식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바쁘게 보내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식사가 급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 시간이 짧아지면 자연스럽게 음식의 선택도 단순해집니다.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 자극이 강한 음식, 쉽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을 고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사는 잠깐의 만족을 줄 수는 있어도 몸을 편안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식사를 마친 뒤 찾아오는 졸음이나 무거운 느낌을 떠올려 보십시오. 단순히 피곤해서만은 아닙니다. 몸이 소화를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몸에 부담이 되면 소화기관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그 결과 몸은 다른 곳에 쓸 에너지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식사는 무엇일까요? 사실 그 기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식사입니다. 먹고 난 뒤 속이 안정되고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식사입니다. 이런 식사는 대개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자연에 가까운 음식일 때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가공되거나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재료의 본래 모습이 살아있는 음식들이 몸에 더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먹는 방식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급하게 삼키듯이 먹는 식사와 천천히 씹어 먹는 식사는 몸에 전혀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천천히 씹는 과정에서 소화는 이미 시작됩니다. 침과 함께 음식이 부드럽게 준비되고 위와 장도 그 리듬에 맞춰 움직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식사를 너무 빠르게 끝내버립니다. 일을 하면서 먹기도 하고 화면을 보면서 먹기도 하고 대화를 하느라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식사는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행위가 됩니다.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점점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한 끼를 조금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사를 잠깐 멈추어 몸을 돌보는 시간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릇 앞에 앉아 음식의 향을 느끼고 천천히 씹고 몸이 보내는 반응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면 음식의 양이 많지 않아도 만족감이 커집니다. 그리고 몸 역시 그 식사를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한 삶을 이야기할 때 거창한 목표를 떠올리지만 사실 변화는 이렇게 작은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한 끼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먹는 것. 그 한 번의 선택이 내일의 몸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고 그 다음 날의 몸도 조금 더 가볍게 만듭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이어지면서 몸의 전체적인 흐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식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먹는 한 끼가 몸을 지탱하고 지금의 선택이 내일의 몸을 만듭니다. 몸은 그 사실을 늘 조용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바쁘다는 이유로 지나쳐 왔을 뿐입니다. 우리가 한 끼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식사의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돌보는 의식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릇에 담긴 음식이 단순한 재료의 모임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식사는 더 이상 무심하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가장 직접적인 시간이 됩니다. 사람의 몸은 놀라울 만큼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습관이 조금 불규칙했다 하더라도 한 끼 한 끼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면 몸은 그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피로가 줄어들고 하루의 흐름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한 끼를 조금 더 정성스럽게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는 생각보다 많은 식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 하나하나가 몸에 작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어떤 메시지는 몸을 가볍게 만들고 어떤 메시지는 몸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식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몸이 좋아하는 방향을 조금씩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입니다. 오늘의 한 끼 그리고 내일의 한 끼, 그렇게 이어지는 식사가 몸의 상태를 만들고 삶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기획 편집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0: Hey girl, this is my confession.
1: 네,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 불금입니다. 주말이 코앞이라 설레고, 네, 하루만 버티면 자유라서 모두들 기분이 최고더라고요. 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말은 마음대로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여름에는 온도가 높고 습하여 몸이 끈적끈적거리고 땀을 흘리기 쉬우며 따라서 사람들의 목욕 횟수도 함께 늘어납니다. 의사의 견해에 따르면 목욕이라는 평범한 작은 일이 거어날 시에 여러 가지 숨겨진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일부 부적절한 조작은 심장에 매우 불친절하여 부정맥 실신 심지어 심장 돌연사를 유발하기 쉽다고 합니다. 네, 그럼 여름철 심장이 무서워하는 네 가지 목욕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철 심장이 무서워하는 네 가지 목욕 습관 중 하나는 땀이 난 후 바로 찬물로 샤워하는 것입니다. 네, 여름에 수료에서 돌아오거나 운동을 막 마친 후에는 온몸이 땀토성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샤워를 합니다. 네, 이런 습관은 심장과 뇌에 모두 위험합니다. 찬물로 샤워를 하면 머리 혈관이 수축하여 어지럼증, 두통, 눈앞이 캄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긴 샤워 시간도 심장에 좋지 않습니다. 네, 장시간 목욕을 하면 피부 혈관이 계속 확장되어 많은 혈액이 체표면으로 몰려들고 뇌와 심장의 혈액 공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쉽게 어지러움, 심계항진, 심지어 부정맥이나 실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심장이 무서워하는 네 가지 목욕 습관 중 네, 식사 후 그리고 음주 후 운동 후에 또는 과도한 공복에 목욕을 하면 네, 이런 잘못된 시간에 목욕을 하면 심장에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욕을 할 때 문과 창문을 닫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는 욕실을 무덥고 저산소 상태로 만듭니다. 사람은 이러한 환경에서 쉽게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감을 느끼는데 심장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심혈관 사건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직장인들의 일상적인 필수품입니다. 하지만 커피를 제대로 마시면 정신이 맑아지지만 잘못 마시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할빈의과대학은 2025년 연구에서 커피가 암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37세에서 73세 잠가자 18만 명을 8여 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매일 무설탕 커피를 두 잔 이상 마시면 250ml 두 잔 이상 마시면 암 발생 위험이 5% 감소하고 사망 위험이 1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설탕을 첨가한 커피를 두 잔 이상 마시면 암 위험이 6% 증가하고 사망 위험이 25% 급증했습니다. 네, 단지 설탕만 넣었을 뿐인데 왜 효과가 천지차이일까요? 네, 이는 무설탕 커피가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만성염증을 억제하고 세포 손상을 줄이며 나아가 암 발생 확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높은 당 섭취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인슐린 저항성과 산화 스트레스를 촉진하며 암 촉진 신호 경로를 활성화하여 암세포의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힐링 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의 룸광덴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전통 명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카자흐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먼저 나우루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나우루즈는 카자흐족의 전통 명절로 카자흐어로는 송구 영신의 뜻을 가지며 민간 역법의 새해 첫날을 기점으로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춘분날과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날이 되면 집집마다 접살과 입살, 밀, 유류 제품과 고기를 섞은 밥을 짓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민족 복장을 입고 서로 명절의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이때가 되면 주인은 직접 만든 명절 음식을 내어서 온 손님들을 대접하며 모두들 둥브라의 반주를 곁들여 이날에만 부르는 고정된 곡조와 가사의 명절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일부 목축 지역에서는 이날 가축을 잡으며 양머리는 노인에게 드리는데 이는 노인의 축복을 빌려 내년의 풍작을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카자흐족의 설날인 나우루즈를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국경을 넘어온 과경 민족인 카자흐족은 과거에는 음력 2월 20일에 나우루즈를 쉬었으나 일부 부잣집에서는 자신의 부유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 전날에 한 번 쉬고 설 후에 한 번 더 쉬기로 했습니다. 나우루즈의 전통적인 경축법은 두 주일, 즉 15일간 쉬는 것입니다. 허나 경우에 따라서는 11일, 9일, 3일을 쉬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카자흐족의 나우루즈의 날짜는 비슷한 날짜로 고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하면 터키의 카자흐인들은 음력 3월 20일을 나우루즈 명절로 하고 카자흐스탄에서는 음력 3월 22일을 기준으로 하며 중국의 카자흐족은 3월 21일 춘분날을 나우루즈 명절로 셉니다. 이날에는 특별히 말고기나 말의 내장으로 만든 특색 음식을 준비하며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명절 기간에는 또 여러 가지 오락과 스포츠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이어서 다른 명절인 로자 헤이드를 알아봅니다. 중국의 카자흐족들은 이드 알 피트르를 로자 헤이드라고도 부릅니다. 카자흐족의 역사를 보면 기원 9세기부터 이슬람교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카자흐족이 장시기 동안 유목 생활을 한 원인으로 고정적인 청진사가 이전에는 매우 적었고 따라서 종교 행사도 빈번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이슬람교는 카자흐족의 생산과 생활 등 여러 부분에서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교리와 교칙은 이들에게 엄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종교 도덕을 최고의 규범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드 알 피트르라는 명칭은 페르시아에서 기원했으며 이는 바이람, 즉

라마단이 끝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규정에 따르면 해마다 이슬람 역법으로 9월이 되면 신도들은 한 달 동안 금식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에 이슬람 신도들은 병자와 여행객, 임신부와 포유기의 여성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여명부터 일몰 전까지 모든 음식을 먹지 않고 방사도 금합니다. 음식은 일출 전과 일몰 후 매일 두 끼씩만 먹습니다. 신도들은 이를 하늘이 내준 숙제라고 여기며 이는 마음속의 부족함과 미안함을 알라에게 참여해서 속죄를 받는다는 뜻이 내포됩니다. 금식월 기간에는 낮에 음식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불량한 행위도 금지합니다. 한 달간의 금식 기간이 종료되면 이슬람 역법으로 10월 1일에 바이람이 끝나는 행사를 가집니다. 여러 부락의 가자인들은 모두 이슬람 사원에 모여 기도를 올리고 서로 축하 인사를 합니다. 이날이 되면 모두들 새 옷을 차려입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명절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랫사람들이 윗어른에게 인사를 올리며 집집마다 풍성하게 음식을 차립니다. 이런 음식은 기름에 튀긴 것이 주를 이룹니다. 이드 알 아드하라는 명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드 알 피트르가 끝난 후에 70일째가 되면 이슬람교 역법의 설날이며 제일 성대하게 경축하는 명절인 이드 알 아드하입니다. 명칭은 아랍어의 음력으로 희생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전설 중에는 선각자인 이브라함이 꿈에 알라를 만납니다. 알라가 이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이라고 하면서 그의 충성심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브라함의 아들이 이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이브라함이 명을 실행하려는 순간 알라는 양을 죽여 아들의 죽음을 대신하라고 명합니다. 이슬람교는 이 전설에 근거해서 해마다 이슬람 역법으로 12월 10일이면 가축을 잡아 알라에게 제를 올립니다. 이 명절이 되면 집집마다 깨끗이 청소를 하고 기름에 튀긴 밀가루 음식인 폴사크를 비롯해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합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한 집에서는 소나 낙타를 잡아 손님에게 대접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이 명절에 양을 잡을 때에는 양다리를 묶지 않는데 그 원인은 이 양이 신이 천당에서 타고 다니는 짐승이어서 다리를 묶으면 걸을 수가 없어 천당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을 잡은 후에는 큼직큼직하게 점여서 큰 접시에 담아놓으며 손님이 오면 주인은 손님 앞에서 칼로 고기를 편으로 썰어놓은 후 손님에게 권하며 이때는 통상 양고기국도 함께 권하기도 합니다. 이날이 되면 역시 남녀노소가 명절 옷차림을 하고 친척집이나 이웃들을 찾아서 서로 명절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명절날 낮에는 경마, 처녀 뒤쫓기, 말타고 양빼앗기 등 독특한 민족 전통 놀이를 벌이며 저녁이 되면 한자리에 모여 노래와 춤으로 즐깁니다. 네, 지금까지 가자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낭만 잊었다면 결국 너에게 잊으려 하고 있었다는 것도 잊혀져야 잊은 거겠지. You gotta give me time, I ain't perfect but I'm trying to race you perfectly. 돌이키려 하면 너무 먼데 돌아보면 넌 언제나 얻게 돼. I know.

여름밤의 장마처럼 쏟아져 내리고 다시 오려나봐 기억의 소나기. 너에겐 우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걱정이 되네 많이. 창밖으로 보여 어딘가로 바삐 달리는 차들의 경망스러운 불빛. 내 목적지는 묻지 않아도 알겠지만.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주일 갑니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그린날 작곡, 엄민숙의 노래로 살기 좋은 내 고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내 고향, 어머니 사랑 속에 자라난 정든 고장, 가없이 넓은 하늘 푸른들이 펼쳐지고 산새들도 노래하며 즐겁게 춤을 추네. 싱그러운 바람 따라 온산천 설레이고 내 마음도 들썩이며 고향 노래 부르네. 살기 좋은 내 고향, 사랑하는 내 고향, 여기엔 사랑도 희망도 꿈도 넘쳐나네. 아, 아름답고 정이든 나의 고향, 영원토록 노래하며 이곳에서 살리라.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내 고향, 여기 내가 태어나 꿈을 키워 오던 곳, 다정한 친구들과 뛰놀며 웃음 지으며 정답게 들려오던 그 노래 아직 있네. 오늘도 나는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며 가슴 벅찬 그 노래를 다시 불러보네. 살기 좋은 내 고향, 정이든 나의 고향, 이곳엔 사랑도 보람찬 행복도 있다네. 아, 아름답고 정이든 나의 고향, 영원토록 노래하며 이곳에서 살리

0: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그린날 작곡, 엄민숙의 노래로 살기 좋은 내 고향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생기와 활력이 넘치고 흑토지 아들딸들은 한마음으로 당을 따릅니다. 일전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 기념대회가 북경에서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북극 초소에서 유전 유정 현장까지 그리고 흑토지 논밭에 이르기까지 용강 아들딸들은 설레는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다양한 방식으로 기념대회 성황을 시청했으며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을 경청했습니다. 몸은 최북방에 있지만 마음은 당주왕을 향하는 진심어린 충성심은 새 장정의 길에서 본업에 충실하고 새 사업을 일구는 막강한 동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할빈 주황대가 대형 야외 스크린 앞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국가가 울려 퍼지고 백발이 성성한 로일대 당원과 생기 넘치는 청년 학생들이 함께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당과 조국에 대한 진심어린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 기쁨과 자부심은 북경인민대회당 대회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전국 우수 공산당원 가효량 씨가 현장에서 벅찬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중국의 최북단 마카 북극촌 당지부가 전국 선진 기층 당조직 칭호를 수여받는 영광을 안게 돼 이 국경 지역 당원들에게 큰 고무가 됐습니다. 동강 8차 허조족향 당위원회도 같은 영예를 안게 돼 민족 차림을 한 허조족 군중들은 춤과 노래로 당의 생일을 축하하고 오늘날의 행복한 삶을 노래했습니다. 대경 유전 생산 현장에서 할빈 전기그룹 증기 터빈의 영접 불꽃 옆에서 북대황의 광활한 옥토 위에서 모두가 각자의 맡은 바 직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에 대한 사랑을 녹여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을 맞아 일본 침략군 제73일 부대 죄증 진열관과 심양 9.18 역사박물관이 공동 주최한 정의의 심판 신중국 일본 전범 심판 역사 특별전이 7월 1일 73일 부대 죄증 진열관 임시 전시장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전방위적 관점으로 1956년 중국 최고인민법원 특별군사법정이 심양 태원 두 곳에서 45명 일본 전범을 공개 심판한 전 과정을 체계적이고 완전하게 복원했습니다. 또한 모든 피고 전범이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고 처분을 받아들인 세계의 사법사적 기적을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성은 입경 관광 시장을 확대하고 문화 관광의 대외 개방을 심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상호 무비자 정책 우세를 잘 활용해 출입국 관광 편의화 조치를 세분화했습니다. 동시에 관련 성 직속 부문과 연합해 출국 세금 환급 최적화를 통한 입경 소비 확대에 관한 몇 가지 정책 등 네 가지 지원 조치를 발표해 통관 효율성, 소비 우대, 서비스 보장을 갖춘 전방위 입경 관광 정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우리 성은 또 빙설의 핵심 IP를 깊이 파고들어 세계 관광경제 포럼, 할빈 국제 빙설 축제 등 일련의 중대한 국제 문화 관광 활동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해외 추첨관, 국경 간 홍보 행사를 마련해 동북아, 동남아, 구미 등 주요 관광객 유치 지역을 대상으로 상시적이고 정밀한 홍보를 전개했습니다. 미국 방송사 CNN을 초청해 할빈 빙설 대세계 새해맞이 광경을 전 세계에 생중계했으며 할빈은 UN 세계 관광기구로부터 세계 빙설 관광 탁월 도시로 선정됨으로써 흑룡강 문화 관광의 국제적 인지도와 명성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전성 입경 관광객은 연인원 177만 4천 명으로 동기 대비 47.8% 증가했고 입경 관광 수입은 191억 9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52.3% 증가했습니다. 빙설 시즌 동안 동남아 입경 관광 전세기 편수는 동기 대비 130% 증가했습니다. 러시아, 동남아, 구미, 향항, 오문, 대만 등 국가와 지역은 이미 우리 성의 중요한 입경 관광객 유치지가 됐습니다.
동정 여행의 2026년 하계 운송 시즌 여행 트렌드 예측 보고서가 일전 발표됐습니다. 졸업 여행 빅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우리성은 전역의 시원한 생태 환경, 특색 있는 관광 열차, 다양한 청년층 맞춤형 콘텐츠를 바탕으로 여름철 피서 및 졸업 장거리 여행의 인기 목적지로 떠올랐으며 할빈 감옥사 대한가량 지역의 여행 수요 증가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항공여행 측면에서 할빈은 전국 하계 운송 시즌 항공 국내 목적지 톱10에 진입했고 감옥사행 항공편 예약 증가율도 전국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6월 하순부터 전국 주요 도시에서 할빈으로 향하는 항공편이 이미 예약 성수기에 접어들었으며 7월 상순에는 졸업여행과 가족 단위 피서 수요가 맞물려 첫 번째 여객 정점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계 운송 시즌 동안 해주, 위해 등 3, 4선 도시에서 흑룡강으로 향하는 항공편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성내 여러 지역의 수요도 분산돼 상승세를 보였으며 대행령 지역 경박호, 이춘, 삼림 휴양지 검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덜 알려진 숲속 피서 코스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관광 열차는 국내 관광객들이 흑룡강으로 피서 휴가를 떠나는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정 여행 플랫폼에서 올해 여름철 관광 열차 예약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증가해 동북 지역 피서 전용 열차가 인기 상품으로 부상했습니다. 전국 주요 철도 출발 도시의 많은 승객들이 장거리 열차를 이용해 흑룡강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귀향, 졸업 여행, 가족 피서 등 다양한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학생 여행객층이 흑룡강 하계 성수기 여행객 증가의 주력으로 부상했습니다. 동정여행 졸업 시즌 데이터에 따르면 졸업 여행 검색량은 전월 대비 300% 급증했으며 16세에서 20세 젊은 이용자의 예약 건수는 전월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할빈은 전국 졸업공연 관람 톱10 목적지에 이름을 올렸으며 음악축제와 도시공연이 많은 졸업생들의 원정 관람을 이끌었습니다. 할빈으로 향하는 젊은 여행객의 예약 건수는 전월 대비 30% 상승했습니다. 전체 하계 운송 시즌 여행객 구성에서 국내 학생 여행객 비중은 29%, 국제선 학생 비중은 37%에 달했으며 많은 졸업생들이 흑룡강의 장거리 피서 코스를 졸업 여행의 첫 번째 선택지로 삼았습니다. 가족 및 노년 여행객층도 전역 여행 수요를 동시에 견인하고 있습니다. 국내 하계 운송 시즌 가족 여행객 비중은 38%로 할빈 극지 공원, 동북 호림은 숲속 학습 코스가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전 제1진 문화관광융합발전 10대 혁신사례 발표 대회가 복단대학에서 개최됐습니다. 할빈의 얼음의 도시, 여름의 도시 사계절 문화관광 신모델 사례가 뛰어난 혁신성과 업계 시범 가치를 인정받아 제1진 문화관광융합발전 10대 혁신사례 성공적으로 선정됐습니다. 선정위원회는 할빈이 계절성 관광도시 발전의 장벽을 허물고 겨울과 여름이 선도해 사계절 번영하는 문화관광 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할빈의 상품 혁신, 감성 서비스 및 전 시민 참여 모델은 랭자원을 핫경제로 전환한 실천적 모범 사례를 창출했으며 국내 유사 도시들에게 복제 가능하고 보급 가능한 얼빈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전혀 모르던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건너야 할 강은 참 많다.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는 밤, 아픔과 고통이 강을 건너며 그래도 우리는 노젓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 강 너머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그리고 강 너머 나를 기다려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극본 허복순, 연출 정광,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버님 오셨어요?
1: 왔구마. 네. 전화를 걸리던 중인데 마침 잘 왔어. 이제 퇴근이요?
0: 네. 이모 안녕하세요.
2: 오, 왔어?
0: 네.
2: 거기 앉아있어.
0: 네. 장미씨, 응? 어머니는 안 오셨어요?
1: 아, 혜원이 수업 끝나면 데리고 올 거예요.
0: 네. 이건 혜원이들 선물이에요.
1: 선물?
0: 네.
3: 에휴, 우리 혜원이 저 아겼구나. 고맙소. 어?
1: 무슨 선물인데?
0: 아, 별거 아니에요. 친구가 옷가게를 하는데 혜원이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 원피스예요.
1: 와, 혜원이 좋아하겠네. 어? 숙모한테서 선물 받아서.
2: 아니, 왜 서 계세요? 자, 어서 자리에 앉으세요. 이젠 음식 준비도 다 됐는데 아, 차리느라면 언니도 오겠죠?
4: 아, 그렇지. 아,
2: 네, 빨리 앉으세요.
4: 손가락, 네. 세입 같이 앉거라.
1: 어? 네. 앉아.
0: 네, 고마워요.
5: 성거린의 식구들이 이모가 준비한 밥상에 기분 좋게 둘러앉는다. 요리들이 하나씩 오르며 훈훈한 대화가 이어지는데 성거리 어머니가 혜원이를 데리고 들어선다. 할머니의 뒤를 따라 들어서는 혜원이 얼굴에 웬일인지 눈물 자국이 남아있다.
2: 언니 이제 와요?
0: 어머니 오셨어요?
1: 우리 혜원이 와.
2: 혜원아.
1: 어머니.
2: 어서 와.
0: 안녕.
2: 송금이 벌써 왔구만. 앉아.
0: 네.
1: 어이구 혜원아.
0: 빨리 와.
1: 어서 와. 그 오늘 수업 잘 봤어?
0: 여기 앉아.
3: 오늘은 그래. 애들이 좀 늦게 하겠구만.
2: 말도 말아요. 하학은 둘째 치고 애가 오는 길에 울어서 겨우 달랬어요.
6: 왜? 울었다고? 혜원아. 너 왜 울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1: 아니, 누가 우리 혜원이를 울렸어? 누구야? 삼촌한테 말해.
3: 아무 일 없던 내가 왜 울었어? 무슨 일이라 이거? 어?
2: 그러게 말이야. 아니,
3: 울긴 왜 울어? 혜원아.
1: 혜원아.
0: 혜원아, 어? 왜 우는 거야? 어? 무슨 일인지 말해야 알지.
3: 말해야지.
0: 혜원아.
2: 혜원아, 왜 울어? 어? 말해봐. 자, 그만 울고. 예예예, 우리 밥 먹자. 이모 할머니가 맛있는 반찬 가득했어. 자, 얼른
1: 밥 먹자.
2: 아니, 혜원이랑 제일 친하던 애가 갑자기 혜원이를 따돌린단다.
0: 뭐해?
2: 다른 친구랑만 놀고 혜원이랑 놀지 않는다나? 아, 나 원참.
1: 혜원아, 그렇다고 이렇게 울면서 집에 와? 이 친구랑 놀 수도 있고 저 친구랑 놀 수도 있지. 그 가일로 뭘 그래?
0: 맞아.
2: 아니, 혜원이랑 잘 노는 애가 언제 그렇게 많았냐? 둘이 단짝으로 지내던 게 왜 갑자기 틀어졌는지.
3: 에휴, 문제구만. 혜원아, 내일 할머니 들어 선생님한테 찾아가 보라고 할까? 어서 울음 거쳐. 어? 그만 울어. 밥 먹자. 밥 먹어야지.
2: 아이고, 그거 우리 혜원이 울지 마. 옳지, 할머니가 업어줄까? 자자자자자.
3: 그래. 업어줘.
2: 업혀. 울지 마. 아이고. 우리 혜원이 착하지. 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잖아.
3: 그렇지.
2: 울지 마. 키도 커다란 내가 아직도 할머니 등 옆이다니 부끄럽지도 않냐? 아유, 얼른 내려.
0: 그만해. 그만해.
2: 샘 언니도
0: 내가
2: 참...
0: 울잖아.
2: 혜원이가 뭐 애기예요?
0: 아유, 이렇게 응석바지를 키워서 어떡하나.
3: 아, 애가 울잖소. 나 애가 우는 거 못 봐. 안 그래도 불쌍한 애인데. 혜원아, 울지 마.
2: 울지 마, 우리 혜원이.
0: 저기, 어머니. 혜원이 주려고 옷 한 벌 샀는데.
1: 그렇지. 자, 혜원아, 여기 봐봐. 숙모가 넣어준다고 예쁜 원피스 샀다.
3: 그래. 원피스.
2: 그래. 자자자, 혜원아, 내리자.
3: 그래.
2: 우리 내려서 엎어자.
3: 그렇지.
2: 어이구. 아이고, 예쁘네. 우리 혜원이한테 꼭 맞겠구나. 자자자, 봐봐.
0: 혜원아, 이 원피스 한번 입어볼까? 내가 주는 첫 선물이야. 응? 자. 숙모랑 같이 가서 바꿔 입을까?
3: 그래, 숙모랑 같이 가서 바꿔 입어.
2: 그래. 아이고, 우리 혜원이 좋겠다. 아, 이렇게 예쁜 원피스가 생겨서. 자,
1: 성금이 저쪽 방에 가서 혜원에게 원피스 펴줘.
0: 네, 그럴게요. 자, 혜원아, 가자. 오, 잘 맞네. 이쁘다, 혜원아. 어때? 마음에 들어? 그래. 그럼 울음 그만 그치고 우리 나가서 밥 먹을까? 어른들이 다 기다리고 계신데 얼른 가야지. 응? 가자. 자, 우리 혜원이 왔습니다.
1: 예쁘네.
2: 우리 혜원이 원피스 입으니까 동화서 공주 같네.
1: 맞아.
2: 나 예뻐. 그래.
1: 숭어가 어쩜 딱 맞는 옷을 사왔구나. 너무 이쁘다.
3: 사왔어.
6: 참 그래도 선물이 좋긴 좋네. 애가 배시시 웃는 것 좀. 혜원아, 얼른 와 밥 먹자.
3: 그래 그래 그래. 밥 먹자. 세희도 얼른 안써.
0: 네.
3: 세희가 사다 준 선물 덕분에 우리 혜원이 기분이 부러졌군.
0: 혜원아. 여름이라 날씨도 더운데 혜원이 신발이 좀 더워 보이네. 내일 나랑 같이 백화점 갈까? 샌들 하나 사줄게.
1: 와, 혜원이 좋겠다. 그래, 내일 삼촌이랑 숙모랑 같이 샌들 사러 가자.
2: 그래, 그래. 우리 혜원이 좋겠네.
3: 좋겠어.
6: 자자자자, 음식이 다 식어요. 자, 얼른 식사들 하자요. 언니도 이젠 앉아요. 아,
0: 그래야지, 그래야지. 이모님도 앉으세요.
6: 아, 그래. 자, 우리 술 한잔 해야지.
3: 아, 당연해야지.
6: 자, 언니. 형부. 곧 저 언니를 맞이할 텐데 같이 드셔야죠.
3: 아, 당연하지.
2: 그래, 성금이. 네. 하루 빨리 우리 식구가 되길 바라오. 자자자, 건배!
3: 건배!
1: 아, 건배!
2: 자자자, 성금이 빨리 뜨거.
1: 네. 혜원아, 성금이 많이 먹어.
2: 많이도 잘했네.
0: 아니에요.
3: 자, 세기. 집에 네. 부모님들과 상의해서 다음 주쯤 3개월 내 날짜를 잡도록 하지. 두 사람 결혼도 다그치하지 않겠어? 어?
0: 맞아. 네, 알겠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께 여쭤보겠어요.
3: 그래, 그래.
2: 그래, 그래. 졌어, 졌어. 자자자자자. 다들 먹읍시다.
3: 자, 그래, 그래. 자, 자.
1: 성금이, 저녁은 제대로 먹었어?
0: 네. 이모님 음식 솜씨가 워낙에 좋잖아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1: 그럼 다행이구만. 집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와 잘 인원해봐. 상긴데 말이여. 성금이 네 집에서 편한 날에 날짜 잡혀.
0: 네. 아무래도 우리가 모두 출근을 하니까 평일은 부담스럽고 주말쯤 잡는 게 좋지 않을까요?
1: 나도 그 생각이여. 상견례를 마치면 인침 결혼 날짜도 잡고 우리 결혼하자.
0: 마음만 급해가지고는.
1: 아니, 성금인 안 급하오?
0: 몰라요.
1: 그리고 오늘 생각지도 않던 혜원이 선물까지 사다줘서 고맙소.
0: 뭘요. 지난번 처음 봤을 때 아무것도 못해준 것 같아서 산 건데.
1: 그래도 혜원이에게 마음을 써줬다는 게 고맙지.
0: 애한테 어쩌다 원피스 하나 사준 게 그렇게 큰일처럼 여겨져요?
1: 그렇지.
0: 성걸씨. 응? 하다 말해도 돼요?
1: 당연히 되지. 무슨 말인데?
0: 성걸씨네 집 식구들 말이에요. 혜원이한테 너무 쩔쩔 매는 것 같아요. 애인데 울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뭐 그러면서 잘하는 거잖아요.
1: 무슨 얘기인지 알만한데 혜원이는 특별한 애요. 엄마 없이 자라고 아빠 사랑도 못 받아서.
0: 네, 그래서 너 얘기 못하는 거 알아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애한테 가르칠 건 가르쳐야죠. 말투도 그게 뭔가요? 존댓말은 가르쳐야잖아요. 원영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1: 그만하오. 애가 크면 다 알 거요. 남이 혜원이를 뭐라는 거 듣기 싫소.
0: 아니 뭐? 남이라고요? 내가 남인가요? 그리고 내가 뭐 혜원이를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10살이 된 애가 어른들께 존댓말도 할 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왜 말을 못해요? 가르치면 되잖아요.
1: 됐어. 그만아. 앞으로 혜원이 일은 나하고 말하지 마. 누구도 우리 혜원이를 다치지 못하.
0: 이게 무슨 다치는 말이라고 그래요? 내 말이 틀렸나요?
1: 됐어. 일은 더 얘기하지 말겨. 집에 다 왔구만. 내려.
0: 성걸씨 딴 사람 같아요. 너무 낯설어요. 이만 갈게요.
5: 화가 난 성금이가 획 하고 내려 찬문을 닫는다. 여느 때 같으면 같이 내려서 가벼운 포옹이라도 했을 성걸이지만 그날따라 쌀쌀맞은 표정으로 인사도 없이 휘잉하니 차를 몰고 가버린다. 겨운으로서 어른으로서 아이한테 예절 하나 가르치는 일이 너무 당연하고 쉽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 마음이 다칠까봐 그 말을 한마디도 뱉지 못한 채 오냐 오냐만 하는 그 가엾는 사랑을 마주하고 나서야 성금이는 알았다. 부모의 빈자리는 아이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가정에 남겨진 유감의 자국임을. 이튿날 모처럼 맞는 꿀주말이다. 몸이 침대에부터 떨어질 줄 모르는 성금이에게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조용히 다가온다.
2: 예, 어서 일어나. 어서. 아침상 다 차렸다. 아버지는 언영 앉아 기다린 지 오래다. 얼른 일어나거라. 어서.
0: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먼저 식사하시라니까요. 전 아침 안 먹어도 괜찮아요.
2: 밥이야 제때 먹어야지. 정 피곤하면 밥 먹고 또 한 잠 자려. 응? 어서.
0: 알았어요.
2: 어, 그래. 성금아, 그 상견례 날짜 말이다. 네 아버지와 인원해봤는데 다음 주 주말쯤이 좋겠구나. 어?
0: 예? 아, 알았어요. 뭐 좋도록 하세요. 전 아무 때나 상관은 없으니까.
2: 응? 아니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0: 아니에요. 일어나 밥 먹을게요.
2: 그래. 얼른 준비하고 나와라.
0: 어서. 네.
2: 어서 드세요.
0: 아버지.
7: 그래. 오늘은 어디 안 가냐?
0: 네, 주말인데 집에서 좀 쉬려고요. 얼른 식사하세요.
7: 그래.
2: 자, 밥그릇 받으세요. 너도.
0: 네.
7: 상견례를 다음 주에 한다고 했지?
2: 네, 그럴 생각이에요. 사돈네도 그 생각이고 오늘쯤 한번 사돈한테 전화드려 결정해야겠어요. 당신 요즘 이발도 해야겠군요.
7: 그래야지.
5: 성금이 어머니가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한다. 출입을 못하는 남편이라 10여 년 동안 리발은 성금이 어머니가 담당해온 터다. 성금이가 장난기 담긴 소리로 아버지에게 말한다.
0: 아버지, 머리는 제가 깎아드릴게요.
7: 네가?
0: 네.
7: 그냥 어머니가 깎게 놔둬가라. 네가 뭘 안다고?
0: 아니, 어머니가 하는 걸 보니 너무 어려워 보이지 않던데요, 뭘?
8: 아이고, 아사라. 아, 괜히 사돈들 만나기 전에 아버지 머리 모양을 망치지 말고.
0: 엄마도 참, 아, 재수 씨를 그렇게 못 믿어요.
7: 나도 못 믿겠다.
0: 그럼 할 수 없죠. 도와드리겠대도 믿지 못하니. 아버지도 오랫동안 어머니가 이발을 해드려.

0: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믿지 못하시네요.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하시다.
1: 아버지 걱정 말고 너 혼사 준비나 잘해. 상륜례 끝나면 바로 혼수 준비 들어갈 거니까.
0: 엄마, 나 결혼하지 말까?
1: 아니, 얘가 아까부터 왜 자꾸 이러지? 결혼을 안 하겠다니 그건 무슨 말이야?
2: 결혼이라는 건 장난이 아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얘기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1: 성금아, 무슨 일이 있었어?
0: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별일 없어요.
1: 그래, 밥 먹자.
0: 네.
1: 드세요. 어서.
3: 딸의 결혼 준비를 서두르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성금이는 말없이 수저를 든다. 요즘 따라 부모님의 모습에서 성금이는 부부라는 단어의 의미를 자꾸 엿보게 된다. 남남이 만나서 부부로 산다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그 사람이 많은 걸 알아가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함께 지켜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0: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다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지중심 성우들 해설 고후자 제작 정설매 음악 허문호 효과 장용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이용민이었습니다.
1: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건너야 할 강은 참 많다.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는 밤, 아픔과 고통이 강을 건너며 그래도 우리는 노젓길을 멈추지 않는다. 그 강 너머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그리고 강 너머 나를 기다려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극본 허복순, 연출 정광,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0: 백화점 앞. 연두색 원피스를 하늘거리며 성금이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다. 바로 정문 앞에는 성거리가 혜원이를 데리고 서 있다.
1: 숨어왔다. 숨어.
2: 혜원아. 혜원아. 그렇게 숨어한테 매달리면 어떡해. 성금이 괜찮소? 성금이 어제는 미안해서 괜히 짜증을 내서 미안하. 성금이 약속대로 나와줘서 고맙소. 혜원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 혜원아, 어서 내려.
3: 네, 역시 혜원이가 아니면 날 만날 일도 없겠네요.
2: 미안하오, 성금이. 어제는 다 내 잘못이오. 많이 서운했겠네. 다시 한번 사과할게, 어?
3: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 일은 그만 얘기해요. 샌들이나 사야죠. 혜원아, 가자.
1: 와, 샌들 산다. 가자.
2: 그래, 그래. 샌들 사러 가겨. 혜원이도 숙모가 샌들 사준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 집에서 아주 펑펑 뛰었다니까.
3: 자, 가요.
2: 가자, 가자.
1: 가자.
3: 저기 이 신발 좀 봅시다.
4: 네. 이 신발 말이에요?
3: 네.
4: 이게 요즘 신상이에요. 사이즈도 다 있어요.
2: 그래. 괜찮아 보이네. 혜원아, 이 신발 어때?
3: 이것도 이쁘네. 혜원아, 이건 어때?
1: 이거 좋다.
4: 자요. 딸인가 봐요.
3: 네?
4: 한 가족이 쇼핑하는 모습이

0: 너무 보기 좋아요.
1: 어때? 신발이 마음에 들어?
2: 응.
0: 그래도 엄마가 걸은 걸 좋아하네. 애 취향을 잘 아는 건 그래도 엄마잖아요. 요즘 이 신발 많이 사갑니다. 간편하고 이뻐서 좋거든요.
2: 네, 이쁘네요. 그런데 얘 딸이 아니...
3: 딸 맞아요. 혜원아, 이 샌들로 하는 게 어때? 응? 이거 사줄까?
2: 성글 씨...
3: 성금이... 쉿.
4: 엄마?
0: 네, 그럼 이걸로 포장해 드릴게요.
2: 네, 그렇게
0: 잠시만요.
2: 했어요.
0: 네. 자요,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3: 어? 성금이 지갑이 바뀌었네. 새로 샀어?
2: 이거? 친구가 선물해 준 거예요.
3: 친구?
2: 네. 뭐 지난번 동창 모임에서 그 친구가 선물을 쭉 돌렸었나 봐요.
3: 동창 모임? 그날 성금이를 바래다 주던 그 친구요?
2: 네? 무슨 말이에요?
3: 아니요, 결제부터 하오. 그리고 저쪽에 가서 아이스크림이나 먹지.
4: 아이스크림 좋아. 먹으러 가자, 빨리.
2: 알았어요.
5: 백화점 한켠에 위치한 아이스크림 가게. 새 신발을 벗고 신고 신이 난 혜원이가 밝은 웃음을 한폭 담고 맛있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 성거리와 성금이가 혜원이 양켠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커피 한 잔을 나누고 있다.
3: 혜원아, 오늘 숙모한테서 선물 받아서 기분이 좋지?
4: 응.
3: 그럼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드려야지.
4: 응?
3: 얼른 인사해.
4: 고맙습니다.
2: 그래. 어? 혜원아, 이제 보니 우리 혜원이 말을 참 이쁘게 하는구나. 평소에도 그렇게 얘기하면 어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혜원이는 존댓말이 뭔지 알아?
4: 몰라.
2: 모른다고? 숙모는 혜원이가 존댓말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알면서 안 하는 건 예의 바르지 못한 거야.
3: 그러면 다 알겠지. 알아서 고치겠지. 얼른 아이스크림이나 먹어, 혜원아.
2: 아니, 어느 습관은 어려서부터 양성해야죠. 이렇게 키우면 안 돼요.
3: 됐어. 애가 크면 알아서 고친다니까.
2: 성골 씨.
5: 언제부터인가 혜원이 반말 버릇을 고쳐주려고 마음먹었던 터라 성금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적을 해본다. 혜원이 얘기만 나오면 둘은 얼굴을 붉히게 되는 걸 느꼈다.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알아가기에 성거리를 향한 성금이 마음의 길은 멀고도 멀다.

0: 오후 수업을 마친 성금이가 사무실에 들어선다. 그 뒤로 성금이네 학급 여학생 두 명이 고개를 숙인 채 따라 들어온다.
1: 너희들 여기 앉아봐.
2: 네.
1: 강선생, 수업이 끝났어? 아니, 정아라 민지구나. 너희들 무슨 일을 저질렀는 모양이구나. 정하야, 민지야, 너희들 아까 학급 회의 시간에 선생님이 한 얘기가 뭔지 알아들었지? 선생님이 말한 친구가 바로 너희들 둘인 것도 알지?
2: 네.
1: 이건 정하가 친구들에게 돌린 다이어리. 이건 민지가 돌린 일기장들이야. 친구한테 선물해주는 건 좋지만 그걸 믿기로 해서 다른 친구를 따돌리거나 학급 단결에 불량한 영향을 끼친다면 선생님은 용서할 수가 없어. 자, 어디 보자. 정하, 너희 다이어리가 모두 몇 개야?
2: 아직 7개밖에.
1: 7개? 민지, 넌 일기장을 모두 몇 개나 샀어?
3: 10개.
1: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이런 데 다 써버리는 건 니들 부모님은 알고 있니? 어? 이번이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않겠다. 다만 정화와 민지 너희들 둘 이 일기장과 다이어리를 서로 바꿔가죠.
3: 네?
1: 너희들 이런 선물로 자기 편을 만든다고 했잖아. 서로에게 선물을 해보라고. 자, 민지 너부터.
3: 정아야, 이 일기장 받아.
1: 정하는 어떡할 거야?
2: 이 다이어리 받아.
1: 그래, 잘했어. 이제 서로 편을 가르고 친구들 따돌리는 데 앞장서는 정하, 민지가 아닌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는 두 친구였으면 좋겠어. 이 일기장, 이 다이어리에 정화와 민지 각각 날마다 일기를 써.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뒤 둘이서 일기를 바꿔봐도 돼. 선생님이 허락할게. 이건 너희들 둘한테 내주는 숙제야. 알겠어?
2: 그럼 교환일기를 쓰라는 말씀인가요?
1: 교환일기? 너희들 아는 것도 참 많구나. 그래, 맞아. 교환일기. 오늘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이제 다시 학급에서 친구들 사이 복잡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지?
2: 네.
1: 그래, 가봐. 그리고 이 나머지 일기장과 다이어리들은 선생님이 남겨뒀다가 친구들 잘 도와주는 배려심 많은 학생에게 선물로 줄 거야. 괜찮지?
2: 네.
1: 그래, 교실에 돌아가서 학 준비해.
2: 네, 알겠어요.
4: 가자.
5: 이야, 역시 우리 량 선생인데 애들 문제를 이렇게 한 방에 해결했구나.
1: 네, 아까 학급 회의 시간에 전반 애들을 모여놓고 따금히 타일렀어요. 친구들끼리 따돌리기를 하는 건 나쁜 일이라는 걸 분명히 깨우쳐줬으니까. 뭐 어린 애들이니 선생님 얘기가 그 정도면 먹힐 것 같아요.
5: 그러니까 아까 애들 둘이서 조용하게 앞장섰던 거구나. 그래서 따로 불러드린 거지?
1: 네. 근데 애들이 아직 순진해요. 물어보니까 금방 다 나오던데요. 그렇다고 전학급 애들 앞에서 지적을 하면 마음이 상할 것 같아서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끝나서 따로 불렀죠.
5: 그래. 아휴, 요즘 애들은 참 어떤 면에서는 배우는 게 너무 많아도 너무 빨라도 탈이야. 그렇지?
1: 네. 아, 그러니 어디 한시름 마음도 놓칠 수 있겠어요?
5: 그러게 말이야. 아, 그나저나 그 교환일기 아이디어는 참 좋단 말이야. 역시 우리 량 선생.
1: 저도 애들한테서 힌트를 받은 거죠. 아, 저렇게 많은 일기장을 어디다 쓸까 생각하다가.
0: 학급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파문을 만족스럽게 해결하고 웃음을 짓던 성금이가 문득 뭔가 떠오르는 듯 책상을 살짝 친다. 그날 저녁 퇴근한 성거리가 집문을 열고 들어선다.
4: 이제 퇴근하냐?
6: 네. 저녁 준비하세요?
4: 응.
6: 아버지는요?
4: 친구 집에 가셨다. 식사하고 오실 거야.
6: 효연이는요?
4: 방에서 숙제하고 있을 거다.
6: 오늘은 별일 없었어요? 울지는 않았어요?
4: 오늘은 애가 기분이 괜찮아 보이더구나. 지난번 그 단짝 친구랑은 또다시 잘 노는 모양이더라. 해시시해서 학교에서 나온 걸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6: 애들이 그렇죠 뭐. 오늘은 좋았다, 내일은 나빴다. 애들이 다 그렇게 크잖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4: 그래, 제 엄마가 곁에 있었으면 내가 왜 속을 태우겠냐. 부모가 곁에 없으니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지.
6: 너무 걱정 마세요. 저도 있고 혜원이는 잘 클 거예요. 그나저나 누나는 요즘 연락이 와요?
4: 안 그래도 오후에 영상통화를 했다. 다음 달에 휴가를 내서 한동안 집에 와 있을 예정이란다.
6: 그래요? 잘 됐군요. 혜원이도 알아요?
4: 아직 얘기는 안 했다. 제 엄마가 한 번씩 왔다 갈 때마다 애가 불쌍해서 어디 보겠냐.
6: 그러게요. 아무튼 누나가 오면 제 결혼식에 참가할 수도 있겠네요.
4: 상견례 날 사돈과 상의해서 결혼 날짜를 다음 달쯤으로 잡을 예정이다. 그때 되면 누나도 있을 테니 마침 잘 됐지 뭐.
6: 네, 맞아요.
4: 그래, 얼른 방에 가서 옷부터 갈아입거라.
6: 네, 알았어요. 어머니.
4: 무슨 일이냐?
6: 혜원이도 이제 어리지 않은데 가르칠 건 가르쳐줘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말투부터.
4: 아이고, 크면 고쳐지겠지.
6: 남들 보기도 좋지 않잖아요.
4: 왜? 누가 뭐라더냐? 여태 그렇게 자라온 애를 이제 와서 어쩌겠냐? 그렇다고 혼내줄 수도 없고.
6: 아무튼 앞으로는 너무 혜원이가 하자는 대로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애한테도 그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4: 그래, 알았다. 알았어. 혜원이 듣겠다. 얼른 방에 가.
6: 네.
0: 각자의 고정된 듯한 일상 속에서 시간은 흘러 어느새 성금이와 성거리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다. 진작에 서로를 사돈이라 부르며 가끔 안부도 주고받던 사이라 량과 부모님은 편한 장소에서 편히 마주 앉았다. 성금이 엄마는 휠체어에 아버지를 앉히고 약속 장소로 나왔다. 휴식 날이라 학교로 안 가는 혜원이도 따라왔다.
7: 사돈,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8: 불편한 몸으로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사돈도 어서 앉아요.
9: 네, 앉으세요.
10: 네. 여보.
7: 괜찮소?
6: 아버지, 어머니, 다들 앉으세요.
10: 아버지, 어머니, 옌 혜원이에요. 성걸 씨 조카. 제가 말했잖아요.
11: 그래? 아이고, 이쁘게 생겼구나. 혜원아, 안녕.
7: 사돈이 어릴 때부터 데려다 키웠다던 외손녀인가 봅니다.
8: 네, 맞습니다.
10: 혜원아, 인사드려야지.
11: 혜원인 몇 학년 다니지?
12: 3학년.
11: 그래? 올해 몇 살이지?
12: 10살.
6: 혜원아, 10살입니다 해야지.
11: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 날 처음 봐서 서먹서먹한가 본데 앞으로 숙모랑 많이 지내야겠구나.
4: 안 그래도 선금이가 혜원이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요.
11: 그래야죠.
4: 애가 말은 안 해도 무척 따르는 것 같아요. 아유, 선금이가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같이 다니면 선금이를 애엄마인 줄 안대요.
11: 그래?
1: 네, 그래요. 어머니, 잠을 드세요. 자.
4: 자. 그럼 이렇게 정하는 걸로 합시다.
9: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8: 자, 사돈. 네. 홀륜가게 키운 딸을 우리 아들에게 허락해줘서 감사합니다.
9: 아이고,
8: 세기가 참 똑똑하고 야무집니다.
4: 그럼요. 자, 그러면 애들 결혼 날짜는 아까 의논한 대로 다음 달 중순으로 잡읍시다. 그리고 애들 살림집은 우리 두 집에서 알아서 다 마련해 줬는데 애들이 귀엽고 글쎄 1년이라도 우리와 함께 살겠다니 사돈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0: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여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지중심 성우들 해설 고우자 제작 정설매 음악 허문호 효과 장용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이용민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웃입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생기와 활력이 넘치고 흙토지 아들딸들은 한 마음으로 당을 따릅니다. 일전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 기념대회가 북경에서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북극 초소에서 유전 유정 현장까지 그리고 흙토지 논밭에 이르기까지 용강 아들딸들은 설레는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다양한 방식으로 기념대회 성황을 시청했으며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을 경청했습니다. 몸은 최북방에 있지만 마음은 당주왕을 향하는 진심어린 충성심은 새 장정의 길에서 본업에 충실하고 새 사업을 일구는 막강한 동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할빈 주황대가 대형 야외 스크린 앞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국가가 울려 퍼지고 백발이 성성한 로일대 당원과 생기 넘치는 청년 학생들이 함께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당과 조국에 대한 진심어린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 기쁨과 자부심은 북경인민대회당 대회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전국 우수 공산당원 가효량 씨가 현장에서 벅찬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중국의 최북단 마카 북극촌 당지부가 전국 선진 기층 당조직 칭호를 수여받는 영광을 안게 돼이 국경 지역 당원들에게 큰 고무가 됐습니다. 동강 8차 허조족향 당위원회도 같은 영예를 안게 돼 민족 차림을 한 허조족 군중들은 춤과 노래로 당의 생일을 축하하고 오늘날의 행복한 삶을 노래했습니다. 대경 유전 생산 현장에서 할빈 전기그룹 증기 터빈의 영접 불꽃 옆에서 북대황의 광활한 옥토 위에서 모두가 각자의 맡은 바 직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에 대한 사랑을 녹여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을 맞아 일본 침략군 제73일부대 죄증 진열관과 심양 9.18 역사박물관이 공동 주최한 정의의 심판, 신중국 일본 전범 심판 역사 특별전이 7월 1일 73일부대 죄증 진열관 임시 전시장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전방위적 관점으로 1956년 중국 최고인민법원 특별군사법정이 심양 태 원 두 곳에서 45명 일본 전범을 공개 심판한 전 과정을 체계적이고 완전하게 복원했습니다. 또한 모든 피고 전범이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고 처분을 받아들인 세계의 사법사적 기적을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성은 입경 관광 시장을 확대하고 문화 관광의 대외 개방을 심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상호 무비자 정책 우세를 잘 활용해 출입국 관광 편의화 조치를 세분화했습니다. 동시에 관련 성직속 부문과 연합해 출국 세금 환급 최적화를 통한 입경 소비 확대에 관한 몇 가지 정책 등네 가지 지원 조치를 발표해 통관 효율성, 소비 우대, 서비스 보장을 갖춘 전방위 입경 관광 정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우리 성은 또 빙설의 핵심 IP를 깊이 파고들어 세계 관광 경제 포럼, 할빈 국제 빙설 축제 등 일련의 중대한 국제 문화 관광 활동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해외 추첨관, 국경 간 홍보 행사를 마련해 동북아, 동남아, 구미 등 주요 관광객 유치 지역을 대상으로 상시적이고 정밀한 홍보를 전개했습니다. 미국 방송사 CNN을 초청해 할빈 빙설 대세계의 새해맞이 광경을 전 세계에 생중계했으며 할빈은 유엔 세계 관광기구로부터 세계 빙설 관광 탁월 도시로 선정됨으로써 흑룡강 문화 관광의 국제적 인지도와 명성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전성 입경 관광객은 연인원 177만 4천 명으로 동기 대비 47.8% 증가했고, 입경 관광 수입은 191억 9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52.3% 증가했습니다. 빙설 시즌 동안 동남아 입경 관광 전세기 편수는 동기 대비 130% 증가했습니다. 러시아, 동남아, 구미, 향항, 오문, 대만 등 국가와 지역은 이미 우리 성의 중요한 입경 관광객 유치지가 됐습니다.
동정 여행의 2026년 하계 운송 시즌 여행 트렌드 예측 보고서가 일전 발표됐습니다. 졸업 여행 빅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우리성은 저녁의 시원한 생태 환경, 특색 있는 관광 열차, 다양한 청년층 맞춤형 콘텐츠를 바탕으로 여름철 피서 및 졸업 장거리 여행의 인기 목적지로 떠올랐으며 하얼빈 감옥사 대한가령 지역의 여행 수요 증가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항공여행 측면에서 할빈은 전국 하계 운송 시즌 항공 국내 목적지 톱10에 진입했고 감옥사행 항공편 예약 증가율도 전국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6월 하순부터 전국 주요 도시에서 할빈으로 향하는 항공편이 이미 예약 성수기에 접어들었으며 7월 상순에는 졸업여행과 가족 단위 피서 수요가 맞물려 첫 번째 여객 정점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계 운송 시즌 동안 해주, 위해 등 3, 4선 도시에서 흑룡강으로 향하는 항공편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성내 여러 지역의 수요도 분산돼 상승세를 보였으며 대행령 지역 경박호, 이춘, 삼림 휴양지의 검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덜 알려진 숲속 피서 코스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관광 열차는 국내 관광객들이 흑룡강으로 피서 휴가를 떠나는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정여행 플랫폼에서 올해 여름철 관광 열차 예약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증가해 동북 지역 피서 전용 열차가 인기 상품으로 부상했습니다. 전국 주요 철도 출발 도시의 많은 승객들이 장거리 열차를 이용해 흑룡강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귀향, 졸업 여행, 가족 피서 등 다양한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학생 여행객층이 흑룡강 하계 성수기 여행객 증가의 주력으로 부상했습니다. 동정여행 졸업 시즌 데이터에 따르면 졸업여행 검색량은 전월 대비 300% 급증했으며 16세에서 20세 젊은 이용자의 예약 건수는 전월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할빈은 전국 졸업 공연 관람 톱10 목적지에 이름을 올렸으며 음악 축제와 도시 공연이 많은 졸업생들의 원정 관람을 이끌었습니다. 할빈으로 향하는 젊은 여행객의 예약 건수는 전월 대비 30% 상승했습니다. 전체 하계 운송 시즌 여행객 구성에서 국내 학생 여행객 비중은 29%, 국제선 학생 비중은 37%에 달했으며 많은 졸업생들이 흑룡강의 장거리 피서 코스를 졸업 여행의 첫 번째 선택지로 삼았습니다. 가족 및 노년 여행객층도 저녁 여행 수요를 동시에 견인하고 있습니다. 국내 하계 운송 시즌 가족 여행객 비중은 38%로 하얼빈 극지 공원, 동부 호림은 숲속 학습 코스가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전 제1진 문화관광융합발전 10대 혁신사례 발표대회가 복단대학에서 개최됐습니다. 할빈의 얼음의 도시, 여름의 도시 사계절 문화관광 신모델 사례가 뛰어난 혁신성과 업계 시범가치를 인정받아 제1진 문화관광융합발전 10대 혁신사례 성공적으로 선정됐습니다. 선정위원회는 할빈이 계절성 관광도시 발전의 장벽을 허물고 겨울과 여름이 선도해 사계절 번영하는 문화관광 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할빈의 상품 혁신, 감성 서비스 및 전시민 참여 모델은 랭자원을 핫경제로 전환한 실천적 모범 사례를 창출했으며 국내 유사 도시들에게 복제 가능하고 보급 가능한 얼빈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54번째 시간입니다. 어머니는 의식이 몽롱하여 눈앞에 모든 것이 아리숭하게 보였다. 행디 어머니가 밥을 가져왔을 때 무엇이라 하였는지 어느 때 돌아갔는지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자기가 정말 아이를 안고 잠들어 있다고 여겼다. 보라, 애의 파들거리는 얼굴과 보르르 떠는 입술은 잠꼬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만자는 노래를 즐겨 부르니 꿈속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이 조그마한 얼굴은 얼마나 고요한가. 어머니는 아이의 피와 자신의 피가 뒤섞여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을 잊었다.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아이의 몸이 자기의 가슴을 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였다. 놈들은 낮에 이식을 잃은 두 모녀를 감방 안에 넣었다. 어머니는 의식이 똑똑치 않을 뿐이지 벌써 깨어났으나 아이는 줄곧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만자는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았고 가는 흐느낌 소리마저 내지 않았다. 달빛이 비쳐들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머니는 완전히 제정신을 차렸다. 그는 딸의 몸을 오르만지기 시작하였다. 참을 수 없는 비애가 다시금 그를 지지눌렀다.
1: 만자, 얘야, 듣거라. 엄마가 부른다. 너 들리니? 만자야.
0: 이윽고 만자는 정말 귀익은 목소리를 들은 듯이 눈을 빠끔히 뜨고 어머니 아래턱 오른쪽에 있는 검은 기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어머니는 급히 그를 안아올렸다.
1: 예, 엄마라고 불러라. 엄마라고. 만자야.
2: 엄마.
1: 착한 애야. 내 귀여운 딸아. 만자야. 우리 만자. 만자야.
0: 만자는 울지 않았다. 애어린 생명이 참을 줄 아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더는 소리칠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만 어머니의 얼굴만 똑바로 올려다볼 뿐이었다. 어머니는 갑자기 품에 안고 있는 것이 다섯 살 나는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된 수연이 독강이와 수세인 것 같이 여겨졌다. 가슴속은 딸에게 하고 싶은 말로 가득 찼다. 그는 그 무엇이나 다 알려주려고 하였다.
1: 만자야, 귀여운 애야, 왜 울지 않아? 옳다, 울지 마라. 넌 벌써 많이 울었어. 넌 엄마가 늘 고마워하는 걸 알지? 너는 태어나는 그날부터 단 하루도 편안하게 지내보지 못했지. 엄마는 너를 낳은 그날에 널 안고 너의 큰아버지와 오빠 아지미를 묻고 아버지를 떠나보냈다. 얘야, 너 아니? 바로 왕열 그 악당놈이 우리 집을 망쳐놓았단다. 우리 만자는 엄마를 따라 산을 오르내리며 풀밭에서 기고 땅 위에서 굴다 보니 엄마는 너를 돌볼 겨를이 없었다. 얘야, 넌 겨와 나무를 먹고 이만큼 컸어. 내가 먹은 엄마의 젖도 뜨거운 것이었지. 착한 애야. 쓴바귀의 뿌리는 쓰지만 꽃은 향기롭단다. 넌 이렇게도 많고 많은 쓴맛을 먼저 보았으니 이후에는 응당 행복을 누릴 것이야.
0: 어머니는 마치도 즐거워진 듯이 행복의 격정을 가득 담고 말을 이었다.
1: 만자야, 너 아니? 너의 언니와 오빠, 널 늘 안아주던 강오빠와 성매언니, 그리고 널 데리고 놀며 노래를 가르쳐주던 팔로군 오빠들이 뭘 하는지를 말이다. 넌 알 거야. 우리 만자는 알고 말고

넌 꽃을 좋아하고 예쁜 걸 좋아하지 않니? 옳지. 우리 만자는 노래도 즐겨 부르지. 그때 가면 바로 성미 언니가 말한 것처럼 배우가 될 거야. 엄마는 우리 딸이 공연하는 걸 구경하고. 얘야, 지금 사는 우리들은 모두 너희들의 후대들을 늘 생각한단다. 만자야, 규네야, 넌 아직 아버지를 못 봤지? 아버지가 돌아오면 널 알아보지 못할 거다. 만자야, 만자야, 내 귀여운 딸아, 엄마 말 들었니? 만자야.

만자는 정말 어머니 말을 알아들은 듯이 더욱 크게 뜬 두 눈을 깜짝도 하지 않고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그의 포드라운 얼굴은 움실거리지 않았고 입가에 피는 굳어졌다. 손가락이 끊어진 손은 축 내리쳐지고 몸의 온기는 사라졌다. 간간하던 호흡마저 멎어버렸다. 그는 옴짝하지 않는다. 딸은 죽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금시 냉혹해졌다. 정녕 10여 년이나 그와 함께 생활한 자식들도 여지껏 어머니가 이토록 무섭게 변해버린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두 눈을 둥그렇게 부릅뜨고 시퍼런 칼날과도 같은 복수의 성광을 뿜어내며 이빨을 뿌득뿌득 갈았다. 그는 기어 일어나 철문을 박차고 달려 나가려 하였다. 왕죽 다쯔붐이 양통역관 모든 적들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산채로 삼켜버리려고 하였다. 그는 격노하였다. 그는 외치며 머리로 벽을 받고 발로 땅을 굴렀다. 이 세상에서 제 자식을 살해한 놈들보다 더 흉악하고 저질러온 원수가 어디 또 있으랴. 아이가 죽는 것을 보는 어머니의 가슴보다 더 아프고 더 참을 수 없는 것이 또 어디 있으랴. 어머니는 점차 진정하였다. 그는 만자의 시체를 꼭 끌어안고 아직도 감지 않은 아이의 작은 눈을 손으로 가볍게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만자야. 눈을 감아라. 엄마 말 듣고 눈 감고 자거라. 얘야, 엄마 마음이 모질어서 널 죽이는 걸 보고만 있었다고 원망하지 말아라. 예민은 네가 죽는 것을 보니만

내가 100번 죽는 것이 훨씬 낫다. 기억하거라. 예놈, 매국 너들이 널 죽였다. 그놈들은 이제 또 이 엄마를 죽인다. 예야. 넌 채 크지도 못하고 놈들한테 죽었구나.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

0: 우리 만자. 눈 감고 자거라, 응? 엄마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내 언니와 오빠, 공산당과 팔로군이 우리 모녀의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1: 한 쌍의 옥센 작은 눈은 어머니의 자애 넘친 쓰다듬 아래서 천천히 감겨졌다. 눈동자에서 구슬처럼 반짝이는 두 방울의 눈물이 굴러나와 꼭 맞붙은 보실보실한 속눈썹에 걸려서 어스름한 달빛을 받고 수정 같은 보석빛을 반짝이었다. 만자의 머리에 꽂혀있는 시들어버린 쓴바귀 꽃은 비에 물들어 마치 다시금 소생한 듯 꽃잎들을 펼쳤다.

0: 밤이 깊었다. 온종일 야수같이 날뛰던 놈들은 쿨쿨 잠들었다. 보총을 가로매고 보초서는 절벽놈은 눈꺼풀을 내리깔고 술에 취하여 씩씩거리며 발뒤축을 잃어버린 듯 비칠비칠 문어기 위에서 어슬렁거렸다. 뜨락 안채에서 일부러 보초서는 괴로운 놈을 골려주듯이 수시로 떠들썩한 웃음소리와 좌르륵 좌르륵 마장 노는 소리, 아양 떠는 계집들의 새된 소리가 흘러나왔다. 보초놈은 결이 나서 쏘아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문어기로 걸어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물어볼 사이도 없이 두 사람은 이미 코앞에 다가왔다. 짙은 분냄새가 보초놈의 코를 쿡 찔렀다. 그놈은 얼결에 숨을 훌 들이마셨다. 행리 어머니는 앞으로 나서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1: 저, 나리. 나리, 왕족 조카가 나보고 술과 안주를 가져라고 했어요. 우릴 들어보내줘요.
0: 괴로운 놈의 눈은 마치 쇳조각이 자석에 끌리듯이 금시 휑하니 행리 어머니의 몸 뒤에 서 있는 손의 몸에가 떨어졌다. 그는 참지 못하고 다시 한번 진한 향기를 들이마셨다. 옥자는 행리 어머니가 시집올 때 입었던 옷을 입고 기름이 흐르도록 머리를 빗었다. 얼굴에도 분을 잔뜩 바르고 몸에도 향수를 가득 뿌렸다. 그에게 있어서 이런 차림은 난생 처음이었다. 옥자는 가슴이 얼마간 두근거렸으나 겉으로는 부끄러운 척하며 머리를 숙이고 잠자코 있었다. 이에 보초놈은 더더욱 정신이 홀리어 대답하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행리 어머니는 이놈이 밉살스럽기 짝이 없었으나 입에는 미소를 머금고 달콤하게 말하였다.
1: 나리, 얘는 내 외조카예요. 올해 열 7살이죠. 요즘 알아 누웠다가 이제 방금 일어났어요. 저, 나리, 우릴 들여보내줘요. 네?
2: 안 돼. 낯선 사람은 들여보내지 말라는 우의 지시가 있어. 아수머니는 들어갈 수 있는데 난 담보할 수 없단 말이야.
0: 이렇게 말하면서도 한편 옥자의 영채도는 눈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였다. 행리 어머니가 옥자에게 눈짓을 보내자 옥자는 급히 입을 열었다.
3: 이모, 혼자 들어가세요. 전 여기서 기다리겠어요.
1: 그러자꾸나. 저, 얘야, 멀리 가지 말아라. 날이 어두워서 너 혼자 못 가. 날 기다려서 같이 집에 들어가자.
3: 네.
0: 드라마 숨바귀꽃 5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4: 北京时间8点整。
5: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6: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